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선 성형미용병원과 함께하는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입니다. 사흘이면 1년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인 24절기의 10번째 절기인 하지입니다. 바로 여름철에 성큼 들어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연규시에 계시는 김지영씨가 부모님께서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돌나라 약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 마음속에 든든한 뒷심인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장춘시에서 근무하는 김혜란 씨는 아버지 날을 맞으며 아버지의 무한한 자식 사랑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화룡시에 계시는 김혜란 씨 아버님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0: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혜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혜화 씨는 고향인 용정을 떠나 한국에 온 지 두 달이 됐는데 꿈결에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마냥 그립다고 했습니다. 몸은 비록 타향에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세탁기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아이! 아이, 뭐, 더하면 아니고 어디 가서 벌집 가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2: 물러나셔서 비기시소.
1: 아이고, 저녁은 아니고 어디를 갔다 오?
2: 저녁이고 말고 신경질이 번졌지 어떻게 참습니까?
1: 아, 또 신경도 또 무슨 놈이 신경질이여, 그렇게.
2: 세탁기는 쌀깐다.
1: 누구네?
2: 누기 갔어. 동미 형님 내지.
1: 아, 그 집에 무슨 도우셔서 세탁기도 싼다?
2: 동놈아, 온일름 도라지를 캔거 오늘 팔고 쌌답니다.
1: 이야, 그것도 제네리 같은 아줌마 엄마 돈을 혼내내서 쌌다.
2: 그랬겠지 뭐. 어? 아, 그런데 너희도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아, 무슨 맨날 마다들만 마다들이라 합니다. 우리 뭐 데리고 들어온 자식입니까? 말 알고 뒤에다가 가만히 있을까 많은 사람들 보는 걸 더럽게 보는 건데.
1: 정말 나도가 생각하고 꼬치 사기는 꼬치 사오. 그런데 그 얼마짜리 쌌다.
2: 차돌이만 말하는 게 무슨 700 얼마짜리 싼 게 뭐 대략 졌더라며.
1: 그럼 그게 오늘은 산조도이야.
2: 옳겠지 무슨.
1: 혹시 그 우리를 두다고 싼 게 아닐까?
2: 세상을 즐겼습니다. 우리를 두다고 싼 게 뭐냐. 우리 집에 실어왔지. 그 하나하나 좀 생긴 거 보셔. 누구 생각하게 생겼는가. 모두 엿기 같은 거.
1: 아니 글쎄 아줌마하고 형님은 자기네 욕심내서 그렇게 한다지만 엄마는 어째 일처리 이렇게 하는가 말이야. 나도
2: 어째 그러겠습니까? 동무 다 무절사 해야겠지. 달래 그러겠습니까? 동무 같은 건 아이디어 공고 주는 것도 못 먹겠지. 아이디어.
1: 아이, 됐어. 빨리 저 전화기나 하.
2: 모른다. 제발 해답 쓰셔. 신기 먼저 좀.
1: 아이, 그래. 오늘 바깥에서 일하고 나가는데 그래. 밥도 와야 주겠어, 그래.
2: 오늘 그럼 형님이 밭도 후치질 해줬잽니까?
1: 아이고, 어색해서 우리 밭에 딱 붙어 있는 거.
2: 동물이 그렇게 모절싸한다, 응? 내도 시집 와서 몇 해째이래 동물 지내보게 되면 새처럼 그 집에를 그렇게 해줘도 동물이 잘해주는 게 무엇이겠지, 응? 무엇이겠는가, 응? 이 손바닥에 장난하고 이마에 주름살밖에 무엇이겠는가.
1: 대신.
2: 아유, 그래가지고 모든 장소를 가게 되면 동물이 형님 간에서 술자리도 동물들이 먼저 돌아와지, 동물들은. 그렇게 제 몸에 맡기는 게 오래 살겠지만 가만히 살라는 게야.
1: 이모 그래 그 바댕이를 들여댔다가 어떻게 내 것만 하고 후추덕 싣고 그래.
2: 싣고 왔지 뭘 이렇게 무식입니까? 맨날 그렇게 모자를 싸게 그 집이라 하니까 전세 좀 모자를 보고 팔불보지 팔불로.
1: 아이 그래 지는 제 간에 요만한 열도 그래 못해주겠어 그래.
2: 내 말은 남이 참새질을 할 때 동물 수탉질도 해보라는 겁니다. 어? 응? 아이 보셔. 응? 그렇게 세차에 뭐 세계 물기 같아 그렇게 울컹하고서 아 무슨 일을 그렇게 하겠어요?
1: 야, 그 사람 그 정말 말이 많다 야 이게.
2: 나 말하기 됐습니다. 말하기 됐습니다. 동물 형님 보셔. 응? 어머니 모신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100평방짜리 집을 살짝 팔아 그 돈 은혜에다 탁 저축해놨고 응?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랑 밀어내고 어머니 모신다는 핑계로 또 80평방짜리 집을 탁 찾으라고. 응? 그러고 내 키우던 중대지 두 마리도 팔아서 빈덩기와를 얹어놓고 로그길 쌓아가면서도 응? 야 동생 정말 야 이거 아니 됐다 야 재수 응? 고마워서 사탕 하나 술에 내 돌아가
1: 아 이모 그래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거 하겠어 그래
2: 같은 했지 뭘 게 무슨 게 뭘 게 무슨 게인가
1: 아 또 그렇지 그 대신 또 그 형님네 엄마를 잘 모시면 될 게 아닌가
2: 거덕치죠 거덕치요 형 모시라는 게 지금 벌써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겠다 또 어쩌는가
1: 아 또 그것도 그렇지 또 엄마 짝에서 오겠다면 뭐 방법 없지 무슨
2: 그 자식들 좀 어머니 좀 작작하죠 작작해 시어머니에게 새가 나도 가맷지대도 하나도 안 있어도 체면에 무슨 체면에 우리 집 오겠답니까 이제 그저 대게다 싱그러운 거 질질질질 매질할 때 무식이 들이받아보는 걸 보라지 세탁기나 선물 받은 마다들이 잘 모시겠지 뭐 강 모시라는 게요
1: 계속 빨리빨리 전해놔
2: 제비 먹으면 안 되니까 묵은 밥이 갖다 갑니다.
1: 에이 사람 쯤에
3: 야 인리야
2: 범이 죄송한다고 또 세탁기 달아 하려고 했겠구나.
1: 좀 성격 쓰지 말래.
3: 어 있었구나. 야 너네 무슨 이야기를 했다 아니야?
1: 형님은 뭐 잘하냐? 올라.
3: 아이고 재수도 집에 있었구만 야. 어제 어디 좋대요?
2: 서 저기 저 책이란
3: 책이 아 부모야구만.
1: 아 야 그 저기 그 뭐 3차 신경토에도 도섰다.
3: 3차 신경토요?
1: 야야
3: 그 3차 신경토에 아 그게 약간 약간 뭐 무슨 약 사더라고.
2: 약이 쓸데없습니다.
1: 아, 어자 형님 여기 자 저기 형님이 어찌다 왔는데 그 상점에 가서 뭐 좀 싸워.
3: 나는 흰술은 마일 줄 모른다.
1: 아이 그럼 가서 그 맥주를 몇 번 사서 싸워.
2: 돈 없으셔 내가 갔다 올게.
1: 아 이모 전번에 당신 그 싹기면서 본 돈이 있지 그 뭐야 그걸 좀 싸워.
2: 그거 차돌이네 비도 다 물고 없습니다.
3: 야야야야야야 넬레선 돈을 크게 팔지 말라. 어? 거기서 피수 서너 개에 낙지나 맹태 서너 개 한번 내놔.
2: 염채도 말고는 다 피우주 서너 개 낫지 두 개는 더 열매요.
1: 빨리
2: 엄마 어떻게 엄마 싸게도 먹어 당황 어디 정신 이러니 나 좀 빨래를 불고 좀 이제 하루 되는 거나 요 3차 신경 털 너무 아파가지고 꼬지꼬지게 저기 싹쓸겠다 너무 깨끗하게 갔다
1: 오세요. 정말 형님의 이제 이 사람 그 무슨 빨래 얘기 나오니까 피떡 생각나는 형님이 오늘 뭐 세탁기를 쌌다대야?
3: 오늘 저 시내에 내려가서 780원 주고 하나 싸왔다 지금.
2: 생활이 그저 쫙쫙 피어난다.
3: 야, 아이 뭐 재수. 남들이 있을 땐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바깥에 나가서 없으면 당한데. 아이
2: 걔가 되게 영촉했습니다.
3: 야, 전화만이나 더 얘기 있어 이봐. 야,
1: 야.
3: 그런데 어째 아까 내 너 집 와보야 집에 새로 꽁꽁 쟁여놓고 사람 없더라.
1: 아이 낮에 우리 집 왔다 가서.
3: 어?
1: 저 무슨 일로?
3: 아, 아이, 그, 뭐, 큰 일은 아닌데, 이게, 이런 일이다. 이거 내 재수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이야.
1: 야.
3: 내게 노시란 말이지만이야. 이게 내 헤얼로 생겨서, 논에 이때까지 새가 나서도 한 대 똥치를 받아도 못 받지. 그리고 뭐, 해성구도 없지, 그 뭐야.
1: 에이, 별 말다.
3: 아, 그래서 내 아께 집에 가서 곰곰이 누워 생각해봐야 아이 됐더라. 그래 내 너네를 오늘이 세탁기를 주자고 사 사온 게다 알만 아니야?
1: 아이, 형님, 그래 그 세탁기를 우리 주자고 산 게요?
3: 야야야, 아, 무슨 일 걔들 이렇게 놀래 하는? 어? 야,
1: 어이, 빨리 선전에 갔더래. 예,
2: 어, 예.
3: 빨리. 아, 재수 재수.
2: 예.
3: 가지마 가지마 필요 없어.
2: 어이야, 그게 무슨 아예 돈 몇 푼 든다.
3: 아이, 그만하자. 재수
2: 빨리. 건드리는 언니 싸움.
1: 아이, 제일 머지가 되지 병살 풀려 싸워야지.
2: 뭐 걔들만 자꾸 머들머들하면 빨리
3: 빨리
2: 빨리
3: 그만한데
1: 형님 근데 담배 안 돼.
3: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우도징어 하구나. 리서펜도 이젠 괜찮다.
1: 아이 전번에 저가 야 그 시내 갔다 오면서 내 뭐 자기 말을 잘 듣는 다음에 장애라면 한 통 쌌어.
3: 야 그나저나 야 내가 이게 뭐 여차밖에 비우지 않은 게 내가 가지다 비울까?
1: 아, 야, 가지다 비우. 야.
3: 그래, 그래. 내가 여는다.
1: 야, 어서. 불다.
3: 야. 야? 네 오늘 무슨 일이야, 그래?
1: 아니야, 오늘 후추질했어.
3: 어느 밭에 후추질래?
1: 저 앞뜨거질이었지.
3: 앞뜨거지?
1: 야.
3: 야, 그 앞뜨거지 우리 밭에 그 풀이 만채태야.
1: 아이, 그건 채태.
3: 야, 내가 오늘은 시간을 타서 그 밭에 후추작업 했는데, 하! 아, 집에 아임이라는 게 오늘 딱 세탁기 썰라 가서 어찌나 설구는지. 야, 이게.
1: 아이, 근심 마. 내가 싹 고쳐놓고 왔어.
3: 무슨 일하니? 니 했단 말이야?
1: 야.
3: 야, 부끄럽다. 야, 야 이게. 내 이제부터는 어진간해서 너 신세를 지지 말자고 했는데, 야. 아이, 부끄럽구나. 아,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1년 농사를 치고 니 기본상 우리 집에서 절반을 하는 셈이야.
1: 아이고 형제 간에 그만한 일도 못 방조하겠어.
3: 야 너네 그렇게 통쾌하게 생각하면 된다.
1: 아, 저 근데 형님이 이 세탁기로 저 아줌마이 동의해서.
3: 야 내 너 아줌마이 동의하야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큰 소리 팡팡 칠 수 있니? 어? 뒤지는 절대 끊지 말라. 절대 끊지 말라.
1: 아 글쎄 어? 그렇다면 나도 야 안심하겠어. 야
3: 아이 무슨 거 이렇게 숱한 거 들고 와?
2: 아, 뭐야 아줌마님의 어? 바다 깊은 마음에 비금사 아무것도 아니지.
3: 그게 무슨 그게 대단한 게라고.
2: 아이 저기를 오는 듯이 안 간다는 오는 자리 아예 서식을 듣고 세탁기 구경하러 오겠다면 나한테
1: 아이 그 빨리 사람 낮춰.
3: 사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1: 가만히 있어. 땅바닥을 줘.
3: 야 그래도 이게 좋다.
1: 꼼꼼 가자.
3: 아가 이빨에 야 이거 좀.
1: 내려 와야 돼.
3: 아 어떡해 필요하네 야 그게야 웃긴 쓰는 게 따나야.
1: 아이 저
2: 웃습니다.
1: 야야야
3: 아 시원하구나 좀 웃어라.
1: 자반이 형님이야 고맙소.
4: 야, 그 말을 자꾸 하지 마. 이게 듣긴 했대. 어찌다 한 번 한 어르신데.
1: 자, 들어, 들어. 한잔 하게.
4: 아, 들어.
1: 자, 여기.
2: 웃은다.
4: 야, 시원하구나. 야야야. 아, 재수. 재수도 일단 나서 앉을 거야.
1: 아, 저도 한 잔 부서.
2: 네, 한 잔. 아, 야야.
4: 아, 재수 웃겠어.
1: 아이, 무슨? 사요 한 잔.
4: 야야. 야, 모이빨이 거기 쓰게 되겠네. 거기 쓰게.
2: 기다리는 우리 집엔 지도 없어도 된다. 아, 치수 싸와도 이빨로 다 이래. 저도 그래.
1: 내가 뭐 담배 대고 다 씹어먹는 사람이지. 빨리
2: 아이, 굳이 삥 쎄.

0: 이게 막 요새 막 간단한 게.
1: 아니, 엽서 내 말이 그랬지.
2: 여사, 됐다.
1: 꼴떡아, 입었어. 야, 이 부술한 거 원래 좀 말이지.
2: 야, 야.
1: 자, 재수.
0: 예?
1: 그래서 말, 저, 잔 가져올까?
0: 아니야, 이게 나 성질이 갈게라고 술을 먹었겠어.
1: 자, 그냥 우리 행정에 들자.
0: 아, 저구나. 그 아줌마니. 저기 그 세탁기 무슨 폐입니까?
2: 아, 저거 그 무슨 폐?
0: 예.
1: 아, 그 뭐야? 방변 폐요.
2: 뭐? 예? 방변 폐?
0: 어디 방변 폐?
1: 야, 이게 야 인디 어째 한정 말이 이래. 야, 그 좀 책이라 좀 치고 뭐래.
2: 야.
0: 아, 저기 그 아줌마님이 그게 그래 뭐 자도이겠습니다. 예?
1: 자도이나 뭐이나 뭐 완자도이지 무슨.
0: 잠깐만, 이건 그게 좋겠습니다. 예?
1: 좋으나 뭐이나 더 예 있어. 이거 어떻게 써도 야 절대 마사지는 법이 없던데.
0: 하기는 써야지. 그리고 든든하겠습니다.
2: 그게 1번 자요?
1: 아, 자관 어쨌든 영 돈 내라. 야, 뭐 가만히 있어라. 야, 내 이렇게 벌쩍 앉아있을 새 없다.
2: 어제
1: 내가 제가다 가서 세탁기를 실어올게.
2: 아니, 소리를 마든 말고.
1: 아니, 나 오늘 이럴 새 없다.
2: 아, 가만히. 가만히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1: 아, 야, 너는 어디 말 뒤로. 어제 집에 아임이 있는데 무슨 네 와서 뭘 쓸 때인가?
0: 이게 무슨가?
1: 아까
2: 내가 언제 할까?
1: 아, 대단 대단.
0: 야, 좀 숨을 해주세요.
1: 야, 집에서 집이 나거든.
2: 이게 결혼하지고 식당 무이해.
0: 오래 사는 무슨 어찌 그 보다 느끼해.
2: 내 머리라떼 그래도 천재가 지능재가라고.
0: 난 정말 아줌마님이 저렇게 처살지 생각밖에 안 돼. 이거 또 자기네 집에 무슨 어찌 같은 걸 또 난 싫어.
2: 이거
0: 세탁기를 어디다 놓고.
2: 그 어쨌든 물독이하고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0: 야, 바다에는 물이 없지 않을까? 아까들 흙들 앞에 오기서 저 식사때 피로 저다 놓을까?
2: 아, 저다게?
0: 그래, 이거 빨리 빨리. 아니, 이거 그만 마, 이거.
2: 와, 와, 와, 저리 빨리.
0: 나 간다! 빨리 낚시, 빨리 낚시, 바로 낚시.
1: 네! 아이고, 대충 뭐야!
0: 야,
1: 빨리 오래!
0: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1: 조금 쉬자, 조금 쉬자.
0: 그 아줌마님은 뒤에 저렇게 없다.
1: 아이, 내가 무거운 일을 해봐.
2: 가만 내 술 먹고
3: 10명의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내가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혼순 씨의 전영호 씨는 결혼한 지 30여 년이 되지만 그동안 사랑한다는 표현도 못하고 결혼 기념일도 늘 까먹고 해서 아내한테는 죄송스러운 마음만 앞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년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면서 노래 사랑해 좋아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전영호 씨 아내분께서 남편이 요청한 노래를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흥룡강성 해림시에 김호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호천 씨는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지만 상해에서 사업하는 동생 부부에게는 늘 시원하게 웃는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도라지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밖에 연길시의 장미화 장미옥 자매도 안도현 명월진에 계시는 부모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사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맘때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 무렵에 비가 많이 와야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내 고향 연변이 올해도 풍년이 들기를 바라면서 노래 어느 아름다운 곳으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北京时间9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상큼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합니다.

오늘 오프닝 곡으로 행복해요 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여성 클럽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실 모든 분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돼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혜성처럼 반짝 등장해 주신 분들, 그리고 언제나처럼 여전히 저희 곁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박상민의 노래 고마워요 보내드렸는데요. 어쩌면 저의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는 저의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정혜선 작가님의 글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청한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댄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된 노래 준비돼 있는데요. 바로 여성 클럽 위챗그룹에 계시는 한영남님께서 제일 첫 순으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황가람 가수가 부른 노래를 요청하셨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런 힐링의 노래를 요청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반딧불 황가람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금방 여성 클럽 일책 그룹의 한영남 님께서 요청한 노래 나는 반딧불 황가람 가수의 노래로 듣고 왔는데요. 요즘 인기몰이 중인 그런 노래죠.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정혜선 작가님의 글이 준비돼 있습니다.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 함께 작품 먼저 만나볼까요?

살집 장식이 마무리되고 이사 날짜가 주말로 잡혔다. 엄마, 새 식구 살림에 뭐가 이렇게 많았지? 책장에서 책들을 내리워 차곡차곡 넣고 나니 동네 슈퍼에서 얻어온 종이박스 몇 개가 벌써 다 찼다. 흘러내린 앞머리를 훔치며 객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저쪽 문께 놓인 큼직한 가방 두 개

나와 크고 작은 쇼핑백들을 멀거니 바라봤다. 옷장에서 그 많은 옷들을 내리워서 곱게 포개서 저 가방들에 넣는다고 치자. 그런데 대책 없이 생겨버릴 그 많은 구김살들은 또 어떡한단 말인가. 주방에서는 엄마가 궤 안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뭔가를 자꾸만 끄집어낸다. 국가마, 후라이팬, 믹서, 은수저. 버리고 갈 수 없는 말짱 새 것들이다. 종이박스 몇 개를 더 얻어온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엄마, 이 많은 걸 다 어떡해요? 당장 울어버릴 것만 같은 나를 지켜보던 엄마는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보자기 여러 개를 갖고 나왔다. 작년에 애 아빠가 외국에 있는 회사로 발령이 나면서 엄마는 우리 집에 오게 됐다. 고중 입시를 앞둔 아들애를 애면 글면 혼자서 챙길 이 딸이 걱정돼서 몇십 년간 정을 붙이고 살아온 고향집의 살림을 접기로 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오래된 물건은 죄다 버리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히 챙겨온 게 있을 줄이야. 다른 때 같았으면 째려봤을 낡은 보자기가 오늘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이삿짐들을 모두 옮기고 본격적인 정리가 시작되자 맨 먼저 후라이팬 손잡이가 삐죽이 나온 보따리가 주방에 옮겨졌다. 엄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다는 동백꽃을 아름답게 수놓은 그 보자기는 내가 어릴 적 우리 집 안방 벽에 걸어놓은 옷들을 가려주는 옥양목으로 만든 옷 가리개였다. 음력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면 그 안에는 농사일로 겨우 입살이나 하는 삼촌네 허름한 옷도, 남편이 진료소를 차려 꽤 버젓이 사는 고모네 비싼 옷도 걸리곤 했다. 10명이 넘는 식구들로 아래우 온돌방이 며칠씩 북적이는 것이 그 년대의 명절 풍경이긴 했으나 하루 세 끼를 갖춰야 하는 엄마로서는 어지간히 고달팠으리라. 그래도 엄마는 진종일 아래목에 누워 아름자랑만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겨우 수저나 놓는 매련한 고모나 과자 한 봉지, 술 한 병 들고 올 때 없으면서도 돈자락만 늘어놓는 고모부에게 얄미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일행이 떠나갈 무렵이면 고기부치 몇 끈이라도 동서의 낡은 가방에 가만히 넣어주었고 삼촌에게는 몰래 돈 묶음을 건네곤 했다. 돈은 5원짜리 한 묶음일 때도 있었고 2원짜리 두 묶음일 때도 있었다. 후에야 알았지만 그건 엄마가 몇 해 동안 옷 한 벌, 크림 한 통 사지 않고 자식에게 고기 반찬 몇 번 적게 해먹이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악착같이 남긴 돈이었다. 삼촌이 대를 사위로 들어가서 처가살이 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던 엄마는 결국 삼촌에게 우리 먼저 두 칸짜리 벽돌집을 마련해 주었고 부업을 해서 잘 살아보려는 삼촌의 의지에도 한결같이 힘을 실어주었다. 붉은색 치고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꽃잎을 가졌으나 추울수록 더 진하고 큰 꽃을 피우는 동백꽃에 굳은 지조를 닮은 듯 엄마는 가난한 정씨 가문에 들어선 날부터

혼신을 다해 살림을 일구며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았다. 엄마는 약하고 어려운 형제는 보자기가 돼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못나고 허물이는 형제에게는 옷가리개가 돼 그들을 덮어주고 가려줬다. 내 귀통에 복자가 수놓인 황금색 보자기 매듭 사이로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의학서적이며 침구통이 보인다. 아버지의 유물이 들어있는 보따리였으니 당연히 엄마 방으로 옮겨졌다. 엄마는 아버지의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에 반하고 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카리스마와 주변의 마음을 모으는 인간 매력에 끌렸을 것이다. 다만 아버지 머리맡에는 늘 많은 약병과 의학서적 그리고 침구통이 놓여 있었다. 허약하고 다병한 아버지를 위해 엄마는 하루도 집을 비운 적이 없었고 어느 한 끼도 따끈한 밥과 반찬으로 상을 차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철을 놓칠세라 산나물과 약재를 캐다가 말리웠고 1년의 절반 이상은 아침을 지으면서 약탕관에 중약을 다렸다. 은행 지점장으로 전근이 잦은 아버지를 따라 자주 움직여야 했기에 엄마는 수학교원에서 회계로 일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업 경력이 바뀌다 보니 일을 아무리 잘해도 직함 경쟁에서 밀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 세월에 대학 전과를 졸업한 엄마에게는 큰 희생이 아닐 수 없었지만 회사 일로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몇 며칠 만취해 집에 들어와도 엄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속이 쓰려 바로 잠들지 못하는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고담줄론을 조용히 다 들어주고 어린애 구슬리듯 조곤조곤 달래서 새벽잠이라도 자게 했다. 그렇게 자신보다 가족을 더 보듬고 아끼면서 열심히 살았건만 피할 수 없는 불길하고 치명적인 운명의 타격이 엄마의 삶 전체를 흔들었다.

애지중지했던 큰딸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했을 나이에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몹쓸 병으로 말라서 사라져 버렸다. 22여 년을 고이 키워온 자신을 꼭 닮은 착한 아이였다. 날이 갈수록 큰딸의 빈자리가 더 뚜렷하게 마음을 아프게 달궜다. 딸애가 뱃속에서 열 달을 자라 선물처럼 자기 곁에 와주었던 날부터 점점 사라져가는 숨을 놓지 않으려고 모지름을 쓰고 몸부림치다가 한 줄기 연기가 돼 사라져버리던 날까지의 모든 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환영처럼 반복돼 나타났다. 자식 잃은 부모의 삶은 그 부재를 견디고 일상에 적응해 나가는 죽음의 연속이었다. 숨 넘어가는 자식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나고 같이 가지 못하고 살아있어야 하는 자신이 미안해서 죽고 문드러진 마음으로 살아갔다. 약한 체질에 심근염까지 앓고 있던 아버지는 매일 밤 꿈속에서 큰딸의 존재를 불러냈고 자책감, 절망감에 시달렸다. 주변의 위안과 걱정으로 자식의 죽음이 남의 입에 오르내린 날이면 벗겨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아픔과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 때문에 가슴을 탕탕 치면서 울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묻혀내는 듯 안타깝게 절규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고 질책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는 오히려 터져 나오는 울음을 꾹꾹 삼켰다. 아무리 잔인하고 부조리한 삶이라도 그 끈을 놓아버릴 수는 없었다. 하나 남은 자식을 위해서는 큰딸의 죽음에 함몰돼 살 수가 없었다. 끝없는 블랙홀로 빠져드는 듯한 어둠 속에서도 엄마는 아버지와 따뜻한 눈빛을 나눴고 종이장처럼 얇은 어깨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려는 아버지를 받쳐 올렸다. 너덜너덜해진 마음 둘 곳 없는 숨쉬는 일마저 너무 슬픈 지지리도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아버지가 한적한 농촌으로 귀향 생활을 택했을 때도 말없이 따라줬다. 그렇게 오로지 자연 속에서 악몽과도 같았던 과거로부터 점차 자신을 놓아주고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에서 차츰 풀려나는 동안 엄마는 가족의 모든 연락과 만남을 외면한 거나 다름없는 20여 년의 삶을 살았다.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보낸 마지막 8개월, 고통과 아픔으로 절망적이었던 그 날들에도 엄마는 따뜻한 리해와 살뜰한 보살핌으로 아버지의 모든 짜증과 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어루만져줬다. 아버지를 여한 없이 보내드리는 순간까지도 엄마는 황금색 보자기 마냥 희로애락으로 점철되고 다사다난했던 아버지와 자신의 생을 꼭 쌓아안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인연을 운명만이 아닌 복으로 받아들이면서 한숨과 로고와 한만이 아닌 사랑과 추억으로 한땀 한땀 수놓고 있었다. 기쁠 희자가 큼직하게 찍힌 보따리는 내 방에 옮겨졌다.
옷걸이에 걸린 채로 반드시 펴서 담았던 옷들을 꺼내서 그대로 옷장에 걸고 나니 보자기 군데군데 베인 얼룩과 때자국이 보였다. 그럴만도 했다. 보자기에는 번마다 색다른 짐들이 담겨져 긴 세월 수도 없이 버스를 타고 엄마의 무릎에 놓였다가 다시 엄마의 손에 들려 아파트 5층 계단까지 올라와 우리 집에 왔다가 가곤 했으니 봄에는 달래 무침, 미나리 무침, 소고기 조림이 들어찬 반찬통들을 담아왔고 여름에는 유기농으로 키운 싱싱한 오이며 가지, 고추들을 한가득 안아왔다. 가을에는 요즘 보기 드문 오야시나 물이 한껏 오른 사과배 박스를 껴안고 왔고 겨울에는 닭곰이나 입살만두가 든 뚝배기를 품고 왔다. 그렇게 하나 남은 딸과 외손자가 근심 걱정이란 모르고 구김살 없이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꼭꼭 싸서 무겁게 나르면서 엄마는 기쁨의 땀덩이를 쏟았을 것이다. 짐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거실 바닥에는 종이 박스와 짐 가방들만 존재감을 드러내며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오래 지나면 얇아지고 구겨두면 주름이 생기는 보자기면 또 어떠랴? 항아리처럼 둥근 것도 과일 박스처럼 네모난 것도 다 쌀 수 있으며 또 싸는 물건에 따라 부피와 모양이 다양해지고 물건이 없으면 2차원의 평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자기가 아닌가? 한 가문의 며느리, 한 사람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서 우리 엄마들의 청춘은 길지 않았다.

안정과 화목을 위해 다름을 받아들이고 여럿을 껴안느라 몸은 다슬고 허름해진 보자기의 품처럼 늙고 시들어 갔으며 자식의 성장과 가정의 미래를 위해 엄마들의 손목은 주름지고 비틀진 보자기의 내 귀처럼 볼품없이 가늘고 얇아졌다. 그러나 우리 엄마들은 그 누구를 탓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늘 넉넉한 품을 활짝 열어 여유로움을 보여줬다. 이 같은 포용성과 다기능성, 겸허함이 있어 우리 엄마들의 존재가 언제나 빛을 발하는 것이리라. 세상을 편견 없이 품었던 부드럽고 포근했던 엄마들의 품. 그 품을 떠난 자식들도 이제 한양 보자기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

금방 오늘의 작품 정혜선 작가님의 글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진희 가수의 어머니란 노래 듣고 왔는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박정흠님께서 요청한 노래였습니다. 오늘 내용과 어쩌면 딱 어울려서 원래 제가 준비했던 노래를 취소하고 이렇게 박정흠님께서 추천한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마음 하나 편할 때는 가끔씩은 잊었다가 괴롭고 서러울 때 생각나는 어머니. 지난 여름 정든 고향 겨울가에서 어머님을 등에 업고 징검다리 건널 때 너무나도 가벼워서 서러웠던 내 마음. 아직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1절 가사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라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김성옥님께서 요청한 노래입니다. 여성 클럽 방송에서 들려드렸던 노래인데요. 너무나 듣기 좋아요 하면서 여성 클럽 가족분들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지는 노래라면서 요청해 주셨는데요. 김연자의 인생의 답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럼 함께 감상할까요?

여성 클럽이 책그룹의 김성옥님의 요청으로 인생의 답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참여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노래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네요. 네, 오늘 시간이 모자라면 어쩌나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까지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바로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정영걸님께서 요청한 노래죠. 최진희 가수가 부른 사랑의 미로가 남아있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성성관님, 박소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경희님께서 오늘 배운 네 그림을 여성클럽 위챗그룹에 공유해 주셨는데요. 참 멋지시네요.

오늘 노래들은 가사에 깊은 뜻이 담겨 있네요. 음미하면서 듣노라니 여운이 가셔지지 않네요 하면서 향기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로 좋은 노래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박정흥님께서 라디오가 매력이 있네요.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혼자서 여기서 궁시렁궁시렁 하면 이런 매력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오늘은 엄마 삶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며 여러분들과 설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짧은 글귀 전해드리며 오늘 여성클럽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GPS는 엄마의 품이랍니다. 길을 잃어도 마음을 잃어도 그곳만큼은 늘 내 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른옥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 혹시 내가 가진 고정관념은 아닐까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가로막는 고정관념을 확 깨버릴 경우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차 바퀴의 탄생이 바로 발상이 가져다 준 대죠.

네, 마차 바퀴는 맨 처음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너무 쉽게 닿았습니다. 그래서 쇠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쿠션이 없어서 엉덩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쇠바퀴가 굴러가는 길바닥에 고무를 깔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넓고 긴 길바닥에 고무를 까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큰 비용과 노동력이 소모됐죠. 그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길바닥하고 바퀴를 서로 바꿔보면 어떨까?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단단한 쇠바퀴도 차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데 고무는 무거운 것을 올려놓기에는 너무 물렁물렁해서 적합하지 않아.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거무 속에 바람을 넣은 타이어를 개발해냈습니다. 순식간에 거무 길바닥과 쇠바퀴가 바뀐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 출신의 수의사이자 덜럽 밸브의 창시자인 존 보이드 덜럽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추구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찾도록 해봅시다.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가로막는 고정관념을 확 떨쳐버리는 열린 마음. 네, 우리 오늘도 화이팅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김동수님의 작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미 생활.

사전에서 취미란 직업적으로나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요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사람의 생김새가 다른 만큼이나 취미생활 역시 다종다양하고 천차만별이다. 장기나 바둑, 트럼프나 마작 등 오락으로부터 시작해 골프, 축구, 배구, 탁구, 낚시나 등산, 그리고 독서나 촬영 등 자신의 흥취와 수요에 따라 주관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취미생활은 매우 고무적이고 활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취미생활은 어딘가 메마르고 딱딱한 생활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주는 활력소 작용을 하는가 하면 압력이 많은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쌓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고뇌를 해소해주는 분해제 역할도 톡톡이 하고 있다. 취미 생활을 꾸준히 반복해 이어가고 견지해 가노라면 어느새 몰라보게 좋아진 건강 상태에 자신도 놀라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 소통을 통해 우정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야말로 꽁 잡고 알먹기다. 또한 부지런한 독서나 요적지에 대한 고찰과 명인들에 대한 연구, 여러 가지 촬영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전보다 한층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취미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세상 만물은 모두 동전의 량면처럼 음과 양, 흑과 백으로 이루어졌으니 취미생활 역시 마찬가지다.

속담에 자리를 보고 발을 펴라고 했듯이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한다든가 상대를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취미생활이라는 미명하에 퇴폐적이고 비도덕적인 장비가 버젓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공해로 돼버린다. 취미생활 중에서도 골프는 돈이 많이 드는 운동에 속한다. 몇 해 전 풍경이 수려한 해랑강 기슭에 골프장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직접 가보았는데 몇백 원씩 하는 문표 값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갖춰야 할 장비 또한 그 가격대가 어마어마했다. 월급쟁이들에게 있어서 골프는 어쩌면 자신의 수입을 초과한 사치한 취미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뒤로하며 나는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다.

낚시는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즐기는 대중적인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요한 호숫가에서 온갖 잡념을 털어버리고 정신을 집중해 낚시에 빠지다 보면 미끼의 희롱과 입질에서 전해오는 그 짜릿함, 망공처럼 휘어진 낚싯대로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 그 성취감과 낚싯대를 잡은 손으로 전해오는 짜릿한 전율은 낚시의 최고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풍문에 의하면 요즘은 그 미묘한 최상의 재미를 즐기기보다도 낚시에 사용하는 도구들이 국산이냐 아니면 수입재냐, 만약 수입재라면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이냐 하며 비기는 일이 은근히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값비싼 수입재 낚시대라고 해서 물고기가 한꺼번에 두세 마리씩 걸려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수입재를 사용하는 양반들은 공연히 제멋에 어깨와 허리에 힘을 주고, 누꾸리 국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풀에 기가 꺾이는 낚시터 풍경이 연출된다고 하니 건전한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취미생활은 한마디로 즐겁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되려 그것이 비상이 되고 덕이 될 수도 있다. 올바른 취미생활이란 어느 한 특수 군체나 특정된 사람들만이 즐기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고결한 인품을 키우고 삶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내 취미 생활은 끝없는 기다립니다. 뭔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다는 그 존재감 속에 생활이 있고 삶이 있고 즐거움 있고 슬픔 또한 동반하고 있다. 모남은 타곳에서 피땀으로 인생을 찾는 자식들에 대한 기다림. 이곳 다양에서 손톱이 닿을 도록 아글타글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나그네의 기다림. 편집부에 보낸 내 몸의 분신과도 같은 원고 사용 여부에 대한 기다림. 추나추동 반복하는 화살 같은 세월의 기다림. 가난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형 판결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아버지의 앞날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 어쩌면 사람은 기다림의 존재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오직 기다림이라는 인생 천평 위에서 한쪽으로 섰고 한쪽으로 내려앉기를 부단히 반복하며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취미 생활은 끝없는 기다림이다.

네, 오늘도 소중한 글 속 세계를 떠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작품들은 우리 마음에 작은 선물을 남기고 사라지지만 그 속에 느꼈던 감동과 배움은 오래도록 함께할 겁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품고 지내는 동안 또 새로운 발견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뉴스입니다. 단오 연휴를 앞둔 요즘 관광 예약이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의 관광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할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호텔, 렌터카, 항공권 및 주변 여행 상품 예약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 각지로부터 피서를 목적으로 할빈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어 교통, 숙박 및 주요 명소의 승객 흐름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이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단오 연휴 기간의 항공권, 호텔을 포함한 여행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으며 광동, 상해, 북경, 절강, 강소가 5개 주요 관광객 출발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빈 홍수기념탑 근처의 한 호텔은 단오 기간 예약률이 이미 80%에 달했습니다. 성내 각 대형 렌터카 기업 매장의 주문량도 상승 중이며 할빈 서역에 있는 한 렌터카 매장의 예약 주문량은 이미 70%에 달했습니다. 많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관광객들은 일주일 일찍 자신이 좋아하는 차량을 예약했고 현지 시민들의 단거리 여행 수요도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룡선 경주, 동북 슈퍼리그 축구 경기, 그리고 독특한 피서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최근 흑룡강은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정여행이 발표한 2026 단오 여행 트렌드 예측 보고서도 이 열풍을 입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단오 기간 흑룡강을 목적지로 하는 항공권 검색량이 전월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졸업여행 키워드 검색량은 전월 대비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흑룡강성 각 통상구 출입국 여객 수가 90만 명을 넘어서며 통관 현장은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각종 편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국경을 오가는 인적 왕래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날 러시아 자가운전 여행단 차량들이 수분하 도로 통상구 입국 통로를 거쳐 입국해 중국 본토 자가 관광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올해 수분하 통상구가 맞은 첫 국경 간 자가운전 관광단으로 이들은 일주일간 체류하며 단오 문화를 체험하고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며 중국 음식을 맛보고 특산품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수분하 통상구 출입국 인원은 26만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흑하 통상구 출입국 인원도 대폭 늘어 35만 명에 달하며 동기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약 9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이 흑하를 일상처럼 찾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침 시장 구경, 미식 체험, 전시회 참관 등 어디서나 세심한 양국 언어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유동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할빈 태평국제공항 24시간 운영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에서는 환급 신청서 한 장으로 5분도 걸리지 않아 업무 처리가 완료됩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할빈 태평공항 세관이 심사 확인한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약 640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66% 급증했습니다. 가까운 장내에는 구매 즉시 환급이 가능한 타지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하고 세금 환급 전 과정 무서류화 시스템을 추진해 국경 간 관광 소비 활력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제문명 대화의 날을 맞아 할빈은 스페인에서 시리즈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할빈 교향악단은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두 도시에서 총 3차례 공연을 펼쳐 서양 악기로 문명송, 량축, 태양도에서 등 중국과 외국의 명곡을 연주해 동서양 음악 언어의 쌍방향 공명을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기간 열린 할빈 빙설 문화사진전은 빙설 관광, 스포츠, 예술 등 섹션을 통해 빙설 천지도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의 실천 성과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일전 할빈 이춘 고속철도의 종합조류 및 시험 운행이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종합점검 열차의 운행 속도가 시속 270km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습니다. 5월 30일 종합조류 및 시험 운행이 시작된 이후로 전문점검 열차와 고속열차, 종합점검 열차가 차례로 운행되며 접촉망, 신호, 통신, 전력, 변전소 등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동적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연일 이어진 시험 운행을 통해 종합점검 열차는 단계별로 속도를 높였으며 동적 기하학적 매개 변수도 무결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빈 이춘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할빈에서 이춘까지의 이동시간은 기존의 7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전국 향촌축구 슈퍼리그의 최북단 경기지역인 선호경기가 일전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성내 16개 아마추어팀이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일전 개최된 향촌축구 슈퍼리그 개막전에서 선호 흑전우팀과 벌리현 축구팀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모두 농민, 향진교사, 귀향대학생 등 시골축구 애호가들입니다. 지난해 12월 손호현과 귀주 용강현이 공식 협약을 체결하며 향촌축구 슈퍼리그 최북단 경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올 3월부터 4월까지 해당 경기지역에서는 5인제 예선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향촌축구 슈퍼리그는 토박이 축구의 씨앗을 흙토지에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스포츠 무대 구축, 경제 활성화, 국민 공유라는 새로운 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2026 눈강 하프마라톤이 일전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독특한 스포츠 플러스 문화 관광 융합 모델로 흑룡강성 현 지역 대회 경제의 새로운 명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른 아침 눈강 하프마라톤 출발식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전통 인문과 현대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가운데 고대 군복 차림을 한 100명의 장수가 북을 치며 눈강 고대 역참의 풍채를 재현했습니다. 한편 장군 복장 차림을 한 지능형 로봇이 마라톤 코스 내내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전국 21개 성에서 온 3,600여 명의 러너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흑룡강성 현 지역 스포츠 플러스 문화관광 본보기 프로젝트인 이번 대회는 코스 설계에서도 독창성이 돋보였습니다. 도시의 랜드마크, 생태 통로, 고대 역참 유적지를 연결했으며 10km 구간의 컬러 아스팔트 길은 러너들에게 인증샷을 찍는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코스를 따라 특색 민속 가무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러너들은 달리는 과정에 북부 변경 지역의 인문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마을 주민들은 또 자발적으로 나서서 텃밭에서 키운 농산물을 참가 선수들에게 제공하며 응원했습니다. 일전 제2회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의 50개 종목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종목에는 탁구, 자유격투 등 3개 경기 종목과 20개 생활 밀착형 시나리오 종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로봇의 자율 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번 운동회에서는 기존 육상 종목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한편 공장, 호텔, 대학, 문화관광 분야 등 로봇 활용이 활성화된 기관을 초청해 경기를 참관하도록 하고 협력 의향이 실제 주문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오는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북경국가 스피드 스케이팅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들어 철도 당국은 승객의 다양한 여행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수송력 자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승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여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철도 여객 수송량은 연인원 19억 6,9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7번째 시간입니다. 화분은 닭고기국 한 그릇을 들고 포대 위에 올라가서 외놈을 향해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1: 많이 많이 수고해서 여기 닭고기국이 있어.
0: 외놈 보초는 너무 좋아서 큰 입을 쫙 벌리고 껄껄거리며 급히 그릇을 받아 후루룩 후루룩 들이마셨다. 화분은 이 틈을 타서 두 손으로 총을 잡고 힘껏 낚아챘다. 사발이 땅에 떨어지며 박산이 났다. 두 사람은 맞붙어 싸웠다. 야! 야! 승기에 숨어있던 독성이가 시카를 들고 올라갔다. 외놈이 총을 빼앗아 들고 화분을 찌르려고 했다. 화분은 매우 날쌔였다. 그가 옆으로 살짝 빠지자 외놈의 총은 벽에 부딪혀 쟁강하고 총창이 부러졌다. 외놈은 철컥하고 격발기를 당겨 총탄을 채웠다. 독성이는 와락 덮쳐들며 시카를 휘둘러 외놈의 머리를 모로 절반이나 찍어버렸다. 그러나 숨소리는 울렸다. 총알은 콘크리트 벽에 맞았다. 바로 이 무렵에 장동무와 구중대의 두 전사도 아래의 적 두 놈을 사로잡았다. 장동무와 덕송이는 원래 놈들을 해치운 후에 신호를 보내지 않고 강영천 내에게 가만히 가서 놈들의 기관총을 주의하라고 알려주려고 의논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총소리가 울리어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정황이 더욱 불리하게 된다. 그들은 하늘에 대고 세 방에 총을 쏘았다. 수연이네는 문 안에 들어서자 곧 괴뢰군과 외놈들이 훈련하는 것을 에워싸고 구경하였다.

0: 하였다. 여러 채의 집들이 에워싸고 있는 광장은 그닥 크지 않았다. 서민으로 변장한 구중대의 대원들이 점차 많이 모여들어 천천히 놈들에게 접근하였다. 두 외놈이 괴뢰군 놈들에게 대렬 훈련을 시키고 곽건보 분대장은 외놈 소대장과 같이 한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정부 옥진이는 이 자그마한 거점이 안전치 못하다고 겁을 내어 이틀 전에 오빠 왕죽을 찾아 큰 거점인 도수로 떠났다. 날씨가 무더워서 놈들은 이전처럼 총을 벗어 한쪽 옆에 세워놓고 탄피와 수류탄은 모두 총에 걸어놓았다. 괴뢰군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히는 젊은 여자들이 구경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하여 기세 좋게 걸어갔다. 한 녀석이 걸어가면서 눈을 퉁방울처럼 부릅뜨고 입이 해벌쭉해서 수연이를 뚫어지게 보았다. 수연이는 그가 줄곧 자기를 지켜보는 것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1: 이놈이 나를 아는 게 아니야?
0: 그는 부끄러움을 타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 어거니 머리 뒤에 얼굴을 숨겼다. 갑자기 욕을 퍼붓는 소리가 떠들썩하니 들려왔다. 수연이는 무리를 들었다. 조금 전 그 괴뢰군 놈이 여자들을 보는데 정신이 팔려 뒤로 돌아구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앞으로 걷다가 돌아서는 놈과 부딪혀 넘어지는 통에 대호가 흐트러져 버렸던 것이다. 곽건보는 화가 나서 얼금뱅이 낯짝을 불키며 그 놈을 불러내어 호되게 걷어차고는 벌로 대렬받게 차렷자세로 서 있도록 하였다. 수연이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수연이 내가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강영천이 왔다. 총소리가 울렸다. 구경하던 구중대 전사들과 간부들은 저마다 바구니, 광주리, 나무집과 옷 속에서 수류탄과 보통 권총 등을 꺼내어 적들을 향해 우박처럼 중단을 쏟아부었다. 돌격 소리가 하늘 땅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용감하게 총을 세워둔 곳으로 달려갔다. 괴뢰군 놈들은 혼란에 빠져 맨손으로 갈팡질팡하였다. 그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어떤 놈은 손 들고 투항하였다. 사람들은 놈들의 총과 탄화를 빼앗자 더욱 기세 드높이 공격하였다. 곽건보가 도망치며 총을 쏘았다. 그는 포위를 뚫고 나가 더러운 목숨을 건져보려 하였다. 그러나 몇 걸음 못 가서 풀썩 꼬꾸라졌다. 놈은 땅에 엎드려 사격하였다. 강영천은 외놈 소대장의 뒤를 쫓느라고 곽건보가 자기를 겨냥하는 줄을 몰랐다. 그러나 곰보가 미처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수연이가 옆으로 달려들어 총탁으로 그놈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곽건보는 다리를 한번 보둥거리더니 더 움직이지 못하였다. 뜻밖의 외놈 두 명이 먼저 기관총 앞에 달려가서 기관총을 휘둘렀다. 몇 사람이 쓰러졌다. 강영철은 부대를 지휘하여 집 가까이로 돌격해 들어가 벽을 은폐물로 이용하였다. 외놈 소대장도 이 틈을 타서 기관총 옆에 달려가 두 외놈을 지휘하여 사격하며 뒤로 철수하였다. 사람들은 기관총 사격에 눌리워 머리를 들 수 없었다. 강영천은 뜻밖의 정황이 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마구사비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몇 사람에게 골목으로 달려가 놈들의 퇴로를 끊고 소멸하라고 명령하는데 기관총 소리가 갑자기 뚝 멎었다. 독성이 내가 골목길을 꿰질러 와서 기관총을 빼앗으려 하자 외놈들은 앞뒤로 공격을 받는 것을 알고 기관총을 메고 소문으로 달아난 것이었다. 사람들은 벽에 붙어서 놈들을 추격했다. 외놈들은 한참 사격하고는 다시 내뺐다. 한 놈이 꼬꾸라졌다. 소대장은 곧 문을 나서자 다른 한 놈에게 명령하여 돌격해오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하였다. 자기만 달아나려는 심산이었다. 그 외놈은 나지막한 담벽 뒤에 굴어앉아 필사적으로 사격하였다. 외놈 소대장이 방금 몇 발 옮겼을 때 맞은 쪽에서 총소리가 몇 방 울렸다. 그는 급히 엎드려 반격하려 했으나 총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탄알이 떨어졌던 것이다. 그는 화가 나서 총을 획 뿌리치고 쥐도를 쑥 뽑아서 기관총 쏘는 외놈들로 앞에서 길을 내라고 명령하였다. 그 외놈이 막 몸을 돌리는 찰나에 한 방에 총알이 날아와서 그의 다리를 꿰뚫어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외놈 소대장은 분통이 터져 펄펄 뛰었다. 놈은 칼로 기관총을 든 놈을 찍어 넘기고 대신 기관총을 안고 소문으로 돌격해갔다. 그 총은 주수가 쏜 것이었다. 그는 뛰어오려다가 외놈이 다시 돌아서는 것을 보고 급히 한 방 또 쐈다. 외놈 소대장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계속 기관총을 들고 육박해왔다. 주수는 자기와 몇 발 안 되는 곳에서 기관총구가 파란 연기를 토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곧 외놈은 문을 뚫고 나갈 것이다. 아내가 놈들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한 이 청년 농민은 온 가슴에 복수의 노한 불길이 타번지어 눈마저 빨갛게 되었다. 그는 보총을 뿌리치고 외놈을 맞받아 덮쳐들었다. 순간 기관총이 울렸다. 뜨거운 피가 주주의 가슴에서 콸콸 솟구쳤다. 그러나 주주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이고 두 손으로 적의 기관 총신을 틀어잡았다. 즉시에 시꺼먼 기름 연기가 솟구쳐 올랐다. 사람들은 눈이 둥글해서 이를 악문 주주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힘을 다하여 두 손으로 기관 총신을 꽉 틀어진 채 꼼짝 않고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총도 뽑아낼 수 없고 쏘아 넘어뜨리지도 못하는 주주를 본 외놈 소대장은 너무 놀라 멍청하니 굳어졌다. 주주와 외놈 소대장이 서로 뽀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달려왔다. 주주는 사람들이 외놈 소대장을 붙잡았을 때에야 쓰러졌다. 그러나 그의 두 손은 기관 총신을 그대로 꽉 틀어지고 있었다. 수연이가 그의 손을 떼려고 가스내를 다 썼으나 감아진 손가락을 펼 수 없었다. 결국은 젖은 흙으로 총신을 식히고야 그의 손을 떼내었다. 총신이 너무 달아올라 주주의 손은 껍질이 한벌 벗겨졌다. 그의 가슴과 배, 넓적 다리에는 총탄에 수없이 구멍이 숭숭 뚫렸다. 주주의 순박한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한 점도 없었다. 아직도 뚝 부릅뜨고 있는 두 눈은 전우들과 고별을 나누듯이 여전히 번쩍번쩍 빛을 뿌리고 있었다. 놈들의 포대에서 세찬 불길이 활활 타올라 맑은 하늘로 날아올랐다. 중천에 뜬 햇빛은 열기 띤 사람들의 얼굴을 밝게 비춰주었다.

0: 어머니는 씨앗을 뿌리며 직심스럽게 구댕이를 파는 성매의 숙련된 동작을 지켜보았다. 성매는 흰 초고리를 입고 있었다. 뒷잔등이 땀에 흠뻑 젖어 들었다. 단발머리가 팽이가 오르내리는 대로 달싹달싹 움직였다. 검정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려 발가우리한 단단한 두 다리가 보였다. 그는 크지 않은 발로 뚜져놓은 부실부실한 젖은 땅을 힘입게 밟고 있었다. 얼마간 파고 나서 머리를 들어 빨갛게 상기된 갸름한 얼굴에 흘러내린 모리칼오리를 귀바퀴 뒤로 넘기고 팔꿈치로 약간 앞으로 삐어진 이마의 땀을 닦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느끼자 영채도는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방긋 웃고는 손바닥에 침을 탁 뱉어 맛비비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그의 곁에 다가와서 친절하게 권하였다.
1: 어휴, 성매야, 좀 쉬려무나.
2: 힘들지 않아요, 아주머니. 다 파고 쉬자요.
0: 성매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1: 떡지를 쓰는군. 얼 때보다 훨씬 수척해졌어. 낮에는 나를 거두러 일을 하고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사업하면서도 힘들지 않다냐?
0: 어머니는 성매를 밭둔덕에 끌고와 앉히며 밭 저쪽 머리에 대고 소리쳤다.
3: 덕견아! 덕견아! 빨리 물을 가져다 누나에게 부어주렴.
0: 덕견이는 얼른 물통을 들고 달려왔다. 만자가 사발 두 개를 들고 뒤를 따랐다. 만자는 앞에 다가와서 외쳤다.
4: 엄마, 날 줘, 날 줘.
3: 어? 우리 만자, 뭐 달라니?
0: 어머니는 그릇을 받아들며 물었다.
4: 오빠가 가졌어, 여치야.
0: 덕견이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누이 동생에게 엄포를 놓았다.
5: 뭘 달라고 그래? 벌써 날아갔어.
0: 성매가 웃으며 덕견이를 끌어당겨 손을 펼쳐보았다. 정말 나뭇잎에 여치가 쌓여있었다.
3: 덕견아, 응? 어서 동생한테 줘. 오빠가 동생에게 양보해야지.
0: 응? 덕견이가 내놓자 만자는 좋아서 캐득거렸다. 어머니는 덕견이를 다 일렀다.
3: 그럼 동생을 데리고 가서 몇 마리도 잡으려무나. 응? 울리지 말고.
6: 네.
3: 겨울엔 널 학교에 보내주겠다.
0: 성매는 두 어누이가 가는 것을 보고 다정히 물었다.
1: 아주머니, 정말이지 왜 덕견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0: 어머니는 그릇에 물을 부으며 대답하였다.
3: 그 애는 아직 어려서 좀 기다려도 괜찮아. 집에서 날 도와 아이를 봐야지 않겠나? 겨울엔 보내겠어. 그때면 만자는 누가 데리고 놀지 않아도 될 테니까. 이거 보시. 말만 하다 나니 물은 깜빡 잊었군. 자, 어서 마시게나.
0: 성매는 물사발을 받아서 손등으로 입술을 쓱 씻고는 꿀꺽꿀꺽 단숨에 다 마셨다. 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3: 넌 일하는 걸 보니 선에 익은 솜씨더구나. 집에서 이런 일 좀 해봤나?
2: 했죠, 아주머니.
0: 어머니 집 밭은 마을 남산에 있어서 여기에 앉으면 북산이 눈앞에 펼쳐진다. 지금은 밀 밭갈이 철이어서 밭 배나무의 빨간 잎과 키넘는 누런 풀밭, 소나무의 푸른 잎들이 산과들을 울긋불긋 장식해 놓았다.

0: 풀밭이 바람에 넘실거리며 설레이었다. 그것은 밀물이 기슭으로 밀려들며 일으킨 출렁이는 파도같이 보였다. 성매는 북쪽 산을 가리키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1: 아주머니, 이 산은 정말 버물산이구만요.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아도 저렇게 많은 나무들이 자라났어요. 뗄나무 걱정은 조금도 없겠어요. 아주머니, 우리 거장에는 산이 없어요.
2: 그래, 산이 우리 메마른 땅보다야 낫지.
0: 어머니는 대답하였다.
2: 이제는 됐어. 이전에는 산이 많아도 우리 같은 가난뱅이야 뗄나무가 없었지. 성매,
1: 네.
2: 너희 말에 땅 거장 말씨가 섞였는데 어느 거장 사람인지도 물어 못 봤구나.
1: 아주머니, 전 래양 사람이에요.
2: 오, 참 먼 곳이구나. 너 어떻게 혼자 여기를 왔니? 집엔 또 누가 있어?
1: 말하자면 끝이 없죠.
0: 드라마 숨바귀꽃 3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선 성형미용병원과 함께하는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입니다. 사흘이면 1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인 24절기의 10번째 절기인 하지입니다. 바로 여름철에 성큼 들어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연길시에 계시는 김지영 씨가 부모님께서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돌나라 약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 마음속에 든든한 뒷심인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장춘시에서 근무하는 김혜란 씨는 아버지 날을 맞으며 아버지의 무한한 자식 사랑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보고 싶었어 듣고 싶었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화룡시에 계시는 김혜란 씨 아버님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0: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혜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혜화 씨는 고향인 용정을 떠나 한국에 온 지 두 달이 됐는데 꿈결에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마냥 그립다고 했습니다. 몸은 비록 타향에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세탁기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아이! 아이고, 더하면 아이고, 어디가 저기 벌집까지 앉아있는가, 이 사람이.
2: 물러나셔서 비기시소.
1: 아이고, 저녁은 아이고, 어디를 갔다 와.
2: 저녁이고 말고 신경질이 번져지 어떻게 참습니까?
1: 아, 또 신경질 또 무슨 놈이 신경질이여, 그렇게.
2: 세탁기를 쌌단다.
1: 누구네?
2: 누구겠어? 동미 갱님 내지.
1: 아, 그 집에 무슨 도우셔 저 세탁기도 쌌다?
2: 동엄마 언니름 도라지를 캔거 오늘 팔고 쌌단다.
1: 이야, 그것도 제네리 같은 아줌마 엄마 돈을 혼내내서 쌌다.
2: 그랬겠지 뭐. 아, 그런데 너희도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아, 무슨 맨날 마다들만 마다들이라 합니다. 우리 뭐 데리고 들어온 자식입니까? 말 알고 뒤에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보는 걸 더럽게 보는 건데.
1: 정말 나중에 생각하고 꼬치 사기는 꼬치 사오. 아, 저 그런데 그 얼마짜리 쌌다.
2: 사도란만 말하는 게 무슨 700 얼마짜리를 싼 게 뭐 대략 졌더라며?
1: 그럼 그게 완전 산조도겠군.
2: 옳겠지 무슨.
1: 혹시 그 우리를 주다고 싼 게 아닐까?
2: 세상을 즐겼습니다. 우리를 주다 싼 게 뭐 언니 우리 집을 실어왔지? 그 하나하나 좀 생긴 거 보셔. 누구 생각하게 생겼는가? 모두 엿기 같은 게.
1: 아니 글쎄 아줌마하고 형님은 자기네 욕심내서 그렇게 한다지만 엄마는 어째 일처리 이렇게 하는가 말이오. 나도.
2: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무 다 무엇을 써야 해결하지? 달래기 되겠습니까? 동무 같은 건 아이디어 공고 주는 것도 마음만 깨지. 아이디어
1: 아이디어 아이디어 됐어. 빨리 저 전화기나 하.
2: 모른다. 제발 해답 쓰셔. 신기 먼저 좀.
1: 아이 그래 오늘은 바깥에서 일하고 나가는데 그래 밥도 와야 주겠어 그래.
2: 오늘 그럼 형님이 밭도 후치질 해줬잽니까?
1: 아이고 어색해서 우리 밭하고 딱 붙어있는 거.
2: 동물이 그렇게 모자를 싸한다, 응? 내도 시집 와서 몇 해째 이래 동물 지내보게 되면 최초로 그 집에를 그렇게 해줘도 동물이 잘해주는 게 무엇이겠지, 응? 무엇이겠는가, 응? 이 손바닥에 장난하고 이마에 주름살밖에 무엇이겠는가.
1: 대신.
2: 아유, 그러면 모든 장소를 가게 되면 동물이 형님도 안에서 술자리도 동물들이 먼저 돌아와지? 동물들은 그렇게 제 몸에 맡기는 게 오래 살겠지만 강하게 살라는 게야.
1: 이모 그래 그 바댕이를 들여댔다가 어떻게 내 것만 하고 후추덕 싣고 그래.
2: 싣고 왔지 뭘 이렇게 무식입니까? 맨날 그렇게 모자를 싸게 그 집이라 하니까 전세 좀 모자를 보고 팔불 보지 팔불로.
1: 아이 그래 지는 데 가네 요만한 열정을 못해 주겠어 그래.
2: 내 말은 남이 참새질을 할 때 동물 수탉 질게 해보라는 겁니다. 어? 응? 아이 보셔 응? 그렇게 세척이 뭐 세계 물기 것을 그렇게 울고 나고서 아 무슨 일을 그렇게 하겠어요?
1: 야, 그 사람 그 정말 말이 많다 야 이게.
2: 나 말아야겠다. 동물 힘님 보셔. 응?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100평방짜리 집을 살짝 팔아 그 돈 은혜에다 탁 저축해놨고 응?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랑 밀어내고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또 80평방짜리 집을 탁 찾으라고. 응? 그러고 내 키우던 중돼지 두 마리도 팔아서 빈덩기와를 얹어놓고 로그길 쌓아면서도 응? 야 동생 정말 야 이거 아니됐다 야 어, 재수 고마워서 사탕 하나 쓰러내 돌아다니고
1: 아 이모 그래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거 하겠어 그래
2: 같은 했지 뭘 게 무슨 게 뭘 게 무슨 게인가
1: 아 또 그렇지 그 대신 또 그 형님네 엄마를 잘 모시면 될 게 아닌가
2: 거덕치여 거덕치여 한 모시라는 게 보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겠다 또 모시는가
1: 아 또 그것도 그렇지 또 엄마 짝에서 오겠다면 뭐 방법 없지 무슨
2: 거덕치여 좀 어머니 좀 작작하죠 작작해 시어머니에게 새가 나도 가맥지대도 하나도 안 사준 체면에 무슨 체면에 우리 집 오겠답니까 이제 그다 대게다 신으로 그 질질질질 매질할 때 무식이 들이받아보는 걸 보라지 세탁기라 선물 받은 마다들이 잘 모시겠지 뭐 큰 모시라는 게요
1: 계속 빨리빨리 전해놔
2: 제비를 먹으면 안 되니까 묵은 밥이 갔다 갑니다
1: 에이 사람 정말
3: 야 인리야
2: 범이 죄송하면 너가 또 세탁기 달아 하려고 했겠구나
1: 좀 신경 쓰지 말래.
3: 어, 있었구나. 야, 너네 무슨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1: 형님은 뭐지? 올라.
3: 아이고, 재수도 집에 있었구만요. 어제 어디 좋대요?
2: 서 저기 저 책이란
3: 저기 아픈 모양이구만.
1: 아, 야, 그 저기 그 뭐 3차 신경토에도 도섰다.
3: 3차 신경토?
1: 야야.
3: 그 3차 신경토에 아 그게 약간 약간 좀 무슨 약 사더라고.
2: 약이 쓸데없습니다.
3: 야.
1: 아, 어자 형님 여기 자, 저 형님이 어찌다 왔는데 그 상점에 가서 뭐 좀 싸워.
3: 야야야, 나는 흰술은 마실 줄 모른다.
1: 아이, 그럼 가서 그 맥주를 몇 번 사서 싸워.
2: 돈 없으셔, 내가 갔다 올게.
1: 아, 이모, 전번에 당신 그 싹기면서 본 돈 있지, 그 뭐야, 그걸 좀 싸워.
2: 그거 차돌이네 비도 다 물고 없습니다.
3: 야야야야야야, 낼래선 돈을 크게 팔지 말라, 어? 거기서 피수 서너 개에 낙지나 맹태 서너 개 하면 되네라.
2: 야야야, 염채도 말고 니까 피주 서너 개 낫지 도겸 도이 얼마요?
1: 빨리
2: 엄마 어떻게 엄마 싸게 좀 먹었다 어디 정신 이러니 나 좀 빨래를 불고 둔 게 시간이 되는 거나 요 3차 신경 털 너무 아파가지고 어쩌거지겐 저기 싹쓸겠다 너무 내가 갔다
1: 오세요. 아니 정말 형님의 이게 이 사람 그 무슨 빨래 얘기 나오니까 피떡 생각나는 형님이 오늘 뭐 세탁기를 쌌다 때야?
3: 어? 오늘 저 시내 내려가서 780원 주고 하나 싸왔다 지금.
2: 생활이 그저 쫙쫙 피운다.
3: 야, 아이 뭐 재수. 남들이 있을 땐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바깥에 나가서 없으면 당한데. 아이
2: 걔가 되게 영 좋겠습니다.
3: 야, 전화문한테 얘기 있어 이봐. 야,
1: 야.
3: 그런데 어째 아껴내 너 집 와보야 집에 새로 꽁꽁 쟁가놓고 사람 없더라.
1: 아이 낮에 우리 집 왔다 가서.
3: 어?
1: 저 무슨 일로?
3: 아, 아이, 그, 뭐, 큰 일은 아닌데, 이게, 이런 일이다. 이거 내 재수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이야.
1: 야.
3: 내게 노시란 말이지만이야. 이게 내 혀로 생겨서, 논에 이때까지 새가 나서도 한때 뜻을 받아도 못 봤지. 그리고 뭐, 해성구도 없지, 뭐야.
1: 에이, 별 말다.
3: 그래서 내 아껴 집에 가서 곰곰이 누워 생각해봐야 아니댔더라. 그래 내 너네를 오늘이 세탁기를 주자고 차 사온 게다 알만 아니야?
1: 아이, 그래 그 세탁기를 우리 주자고 산 게요?
3: 야야야, 무슨 일 걔들 이렇게 놀래 하냐? 어? 야,
1: 어이, 빨리 선전에 갔더래. 예,
2: 어, 예.
3: 아, 재수 재수.
2: 예.
3: 가지마 가지마 필요 없어.
2: 오야, 그게 무슨 돈 몇 필 든다.
3: 아이, 그만하자. 재수
2: 빨리. 건드리를 언제 싸?
1: 아이, 제일 머지가 되면 병살 펴서 싸워야지.
2: 어, 안다. 뭐 걔들은 자꾸 머들머들하면. 빨리
3: 빨리
2: 빨리
3: 그만한데.
1: 어, 형님.
3: 어,
1: 그래 담배 한 대.
3: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우도징어하구나.
1: 어, 야.
3: 리수 편도 이제 괜찮다.
1: 아이. 전번에 저한테 야 그 시내 갔다 오면서
3: 어.
1: 내 뭐 자기 말을 잘 듣는 다음에 장례라면 한 통 싸줘.
3: 야 그나저나야 너야 이게 뭐 여차밖에 비우지 않은 게 내게 가지다 피울까?
1: 아, 야 그 가지다 피우. 야야야야
3: 그래 그래 내 여는다.
1: 야 어서 불다.
3: 야,
1: 야.
3: 네 오늘 무슨 일이야 그래?
1: 아니야 오늘 후치질했어.
3: 어느 밭에 후치질?
1: 저 앞뜨거질이었지.
3: 앞뜨거지?
1: 야.
3: 야, 그 앞뜨거지 우리 밭에 그 풀이 만채였대야.
1: 아이, 그건 채였대.
3: 야, 내가 오늘은 시간을 타서 그 밭을 후치자고 했는데 하! 아, 집에 아임이라는 게 오늘이 딱 세탁기 썰라 가서 어찌나 설구는지. 야, 이게.
1: 아이, 근심 마. 내가 싹 후쳐놓고 왔어.
3: 무슨 일하니? 네 했단 말이야?
1: 야.
3: 야, 부끄럽다. 부끄럽다. 야, 야 이게. 내 이제부터는 어진간해서 너 신세를 지지 말자고 했는데야. 아이, 부끄럽구나. 아,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1년 농사를 치고 네 기본상 우리 집이 절반을 하는 셈이야.
1: 아이고 형제 간에 그만한 일도 못 방자겠어.
3: 야 너네 그렇게 통쾌하게 생각하면 된다.
1: 아, 저 근데 형님이
3: 아,
1: 이 세탁기로 저 아줌마이 동의해서.
3: 야 내 너 아줌마이 동의하야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큰 소리 팡팡 칠 수 있니? 어? 뒤지는 절대 그러지 말라. 절대 그러지 말라.
1: 아 글쎄 어? 그렇다면 나도 야 안심하겠어. 야,
3: 야. 아이, 아, 무슨 거 이렇게 숱한 거 들고 와?
2: 뭐야, 아주머님이 어? 받아보다 깊은 마음에 비금사 아무것도 아니지.
3: 그게 무슨 그게 대단한 기라고.
2: 아이, 저기를 오는 듯이 안 간다는 오는 자리 아예 소식을 듣고 세탁기 구경하러 오겠다면 나한테
1: 아, 그 빨리 사람 낮춰.
3: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2: 가만히
3: 있어.
1: 땅바닥을 줘,
3: 야, 그래도 이게 좋다.
1: 꽁꽁
3: 가자. 아가, 이빨에, 야, 이거 좀.
1: 아이, 내가 봐야 돼.
3: 아, 어떤 필요하네, 필요하네. 야, 그게야. 웃긴 쓰는 게 따다야.
1: 아이, 저,
2: 야, 무슨 나고?
1: 야,
3: 아, 시원하구나. 좀 무서워라.
1: 자발이 형님이야 고맙소.
3: 야, 그 말을 자꾸 하지 마. 이게 듣긴 했대. 어찌다 한 번 한 노릇인데.
1: 자, 들어, 들어. 한잔 하게.
3: 아, 들어.
1: 여기.
2: 웃은다.
3: 야, 시원하구나. 야야야.
2: 좋다,
3: 아, 재수. 재수는 일단은 나서 안 좋겠어.
1: 아, 저도 한 잔 부서.
2: 네, 한 잔 부서. 아,
3: 재수 웃겠어.
1: 아이, 그렇지. 사용 안 하자.
3: 야, 거의 빨리 거기 쓰게 되겠네. 거기
2: 기다리는 우리 집엔 지수 없어도 된다. 아, 치수 싸와도 이 빨리 다 이래.
1: 내가 뭐 밥비는 거 다 씹어 먹는 사람인데. 빨리 무서워.
2: 아니, 굳이 빙세 세 개밖에 없앤가.
3: 아니,
2: 빙산한게.
3: 아니, 없어. 내 말이 그랬지.
1: 내서.
3: 됐다, 됐다.
2: 꼴딱 하면서.
3: 야, 야, 이 비수란 거 원래 요 말이지.
1: 야, 야.
3: 아, 자, 재수.
2: 네?
3: 그래서 말, 저, 잔 하지 않을까?
2: 아, 이게, 나 성질이 갈게라도 쓰는 마음 뺏어.
3: 자, 그럼 우리 행정해야 들자. 아이고, 뭐지, 딴 말이네.
2: 야, 야, 저, 그, 아줌마님.
1: 야.
2: 저기, 그 세탁기 무슨 폐인가?
1: 아, 저거, 그건 무슨 폐?
2: 예.
3: 아, 그, 아니야, 방변패요.
1: 뭐, 예? 방변네?
2: 어디 방변패?
3: 야, 이게, 야, 이게 어째 한정말이 이래. 야, 그, 어서 좀 책이라 좀 치고 뭐래.
1: 야, 야, 야.
2: 아, 저기, 걔, 아줌마님이, 그게 기라 뭐, 자도이가 있습니다, 예?
3: 자도이나 뭐이나 뭐, 완자도이지, 무슨.
2: 걔가 막, 영 그게 좋게 쓴다, 예?
3: 저나 뭐이나 더 예, 있어. 이거 어떻게 써도 야 절대 마사지는 법이 없던데.
2: 하기랑 써야 되려 든든하게
3: 쓴다.
1: 그게 1번 자요.
3: 아, 자관 어쨌든 영 돈 내라. 야야 뭐 가만 있어라. 야, 내 이렇게 펄쩍 앉아 있을 새 없다.
1: 어제
3: 내 집 가다 가서 세탁기를 신어올게.
1: 아니 소리를 맞은 말이야.
3: 아, 아니, 내 오늘 이럴 새 없다.
1: 아, 그러면 그냥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3: 야야야, 너는 오지 말아. 뒤로. 어제 집에 아임이 있는데 무슨 네 와서 뭘 쓰지?
2: 그게 무슨가?
1: 혼자 할까?
3: 아, 된다 된다.
2: 야, 좀 뭐 수고 해주세요.
3: 야야야, 집에서 집이나 그다.
1: 이게 저어가지고 식당 무이해.
2: 오래 사는 무수가 어찌는 걸 본다는 게.
1: 그건 내 무이라대. 그래도 진재가 진재가라고.
2: 난 정말 아줌마님이 저렇게 저 살지 생각 못 했어. 이거 또 자기네 집은 무수 어찌 가더라고. 또 난 지금.
1: 이랬다.
2: 지금 이거 뭐지? 세탁기를 어디다 놓고?
1: 그 어쨌든 물독이하고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2: 야, 바다에는 물기 없지 않을까? 아까들 그들 앞에 거기서 저 식탁 뒤에 저다 놓을까?
1: 아, 저다게?
2: 그래, 이거 빨리 빨리. 아니, 이거 그만 마 이거.
1: 그래,
2: 와, 빨리 가져라 빨리. 나간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3: 이제 내무 완성됐다.
1: 야,
2: 예.
3: 나 그냥 가겠다.
1: 아, 그래. 저녁에 다 준다는데.
3: 아, 나 오늘 일을 세웠던데. 야,
2: 동기들
3: 지금 밖에서 기다려. 야,
2: 아이,
3: 그럼, 야, 세탁기 잘 두더라.
1: 에이, 조심 마. 나가, 야.
2: 야, 야, 지금 꼭대기라고 어째 이렇게 잘했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 껍데기를 우리 동사민 문풍진 해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고급 소리 보고.
1: 야야야.
2: 잠깐만 쓰세요.
1: 자, 잘 나와도 야.
2: 예, 안 돼.
1: 이, 얼, 산, 나가.
4: 엄마요.
2: 말할 줄 아는 세탁기다.
4: 엄마.
0: 열 명의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내가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혼순 씨의 전영호 씨는 결혼한 지 30여 년이 되지만 그동안 사랑한다는 표현도 못하고 결혼 기념일도 늘 까먹고 해서 아내한테는 죄송스러운 마음만 앞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년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면서 노래 사랑해 좋아해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전영호 씨 아내분께서 남편이 요청한 노래를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동병강성 해림 씨의 김호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호천 씨는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지만 상해에서 사업하는 동생 부부에게는 늘 시원하게 웃는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도라지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밖에 연길 씨의 장미화 장미옥 자매도 안도현 명월진에 계시는 부모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맘때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 무렵에 비가 많이 와야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내 고향 연변이 올해도 풍년이 들기를 바라면서 노래 어느 아름다운 곳으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정 인위에 开始今天的节目。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속담은 고난과 시련의 끝에는 반드시 희망과 좋은 일이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특히 사람들에게 인내와 희망을 잃지 말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 언젠가는 그 끝에 밝은 날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겨울은 혹독한 추위와 어두운 날들이 이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봄이 찾아오고 따뜻한 햇볕과 푸른 자연이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더라도 그것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희망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속담은 주로 자연의 순환을 바탕으로 한 말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자연은 다시 생명력을 얻고 따뜻한 봄이 오며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것처럼 사람의 삶에서도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면 결국에는 기회와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인내를 가르쳐온 교훈으로 자연의 법칙에 따른 순환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겨울의 추위와 어둠이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상징한다면 봄은 다시 태어나는 기회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힘든 시기를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은 자연의 주기에서 가장 차갑고 힘든 시기로 대부분의 나무와 식물들이 생명을 멈추고 움츠러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온다는 사실은 자연의 중요한 순환 중 하나입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땅 속에 있는 씨앗들도 휴면 상태에 들어가지만 따뜻한 봄의 기운이 오면 그것들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계절이 됩니다. 이 과정은 인내와 기다림의 중요성을 자연적으로 보여줍니다. 겨울을 견디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겨울과 같은 힘든 시기도 지나면 결국은 봄처럼 새로운 기회와 성장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속담은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내, 희망, 변화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일시적인 것일 뿐 결국 그 끝에는 더 나은 삶이나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겨울은 자연에서 가장 추운 시기지만

그것이 끝나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속담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견디면 결국 밝고 따뜻한 시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희망을 잃지 말고 그 어려움을 인내하며 지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희망을 잃지 말고 그것이 지나면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은 언뜻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시기로 그 길고 차가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끝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결국 봄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삶에서도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와 변화가 찾아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지나면 새로운 시작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자세입니다. 봄이 오면 모든 자연은 변화합니다. 꽃이 피고 나무에 새싹이 돋고 동물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겨울을 견딘 후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속담은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겨울이 지나지 않으면 봄이 오지 않습니다.

많듯이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지 않으면 봄이 온다는 속담은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겨울이 지나면 더 따뜻한 날들이 올 것처럼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분명히 더 나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속담은 단순한 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차가운 바람과 얼음처럼 인생에서 고난도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겨울을 견디며 기다리면 결국 봄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겨울이 끝나면 꽃이 피듯 우리의 고난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우리는 그 끝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길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면 결국 따뜻한 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속담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교훈도 줍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이겨냈고 결국 좋은 일이 찾아왔음을 기억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어려움을 지나면서 강해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속담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려면 어려움을 겪을 때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자주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속담을 되새기며 현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겨울을 견디고 봄이 오듯이 인생에서도 고난을 지나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도 지나가고 결국에는 더 나은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의외로 잘 알지 못하는 주제, 바로 냉동식품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냉동식품은 빠르고 편리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건강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냉동식품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냉동식품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냉동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택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냉동식품의 장점과 편리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장을 자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냉동식품은 식사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냉동 기술 덕분에 신선한 상태에서 급속 냉동된 식품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영양소가 유지됩니다. 채소나 과일, 해산물, 육류 등 다양한 재료를 냉동 상태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이나 유통 상황에 관계없이 원하는 음식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식품은 또한 조리 과정이 단순한 경우가 많아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균형 잡힌 식사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냉동식품은 의외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를 수확하거나 잡은 즉시 냉동하면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상당 부분 보존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면 손실될 수 있는 영양소도 냉동 과정을 거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재료를 매번 구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냉동식품을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냉동식품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식사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편리성과 영양 외에도 냉동식품은 식재료의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평소 잘 접하지 못하는 재료를 냉동 상태로 손쉽게 구입하여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식단의 변화를 주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보관 기간이 길어 남는 재료를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냉동식품은 시간과 공간,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실생활에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냉동식품의 활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조리 과정에서 나트륨이나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이 많다는 점입니다. 맛과 보존을 위해 첨가된 성분들은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냉동식품은 조리 과정에서 수분이 손실되거나 텍스처가 변화하여 식감과 맛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섭취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식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냉동식품의 편리함과 영양적 장점, 활용 측면의 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냉동식품은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조리와 선택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는 냉동식품의 단점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그리고 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번째 부분에서는 냉동식품의 단점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식품은 편리하고 영양이 비교적 잘 보존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조리 과정과 보존 과정에서 첨가되는 성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냉동식품은 장기간 보관과 맛을 유지하기 위해 소금이나 조미료, 방부제가 첨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압과 체중 관리, 전반적인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제품을 활용할 때는 조리 방법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해동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냉동식품은 편리함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끼니 냉동식품에만 의존하게 되면 신선한 재료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풍미와 질감, 그리고 일부 미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냉동식품 중심의 식습관이 반복되면 식습관이 단조로워지고 음식을 즐기는 경험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심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뿐 아니라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냉동식품을 보관할 때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해동한 음식은 가능한 한 빨리 조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냉동식품은 편리함과 영양적 장점을 가지지만 조리 방법, 보관 상태, 섭취 빈도, 첨가물 함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식품을 건강하게 활용하려면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고 조리와 보관, 제품 선택에서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냉동식품을 사용할 때는 다른 신선한 재료와 균형 있게 조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냉동 채소와 신선한 채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냉동 육류와 신선한 곡물과 채소를 함께 조리하면 맛과 영양, 포만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냉동식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냉동식품이 가진 단점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조리, 보관, 선택 방법과 균형 있는 식사 구성 방법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분에서는 냉동식품을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냉동식품을 건강하게 생활 속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식습관 개선과 연결된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냉동식품은 편리함과 일정 수준의 영양적 장점을 제공하지만 조리 방식과 섭취 빈도, 제품 선택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식품을 활용하면서도 몸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편리함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인 식습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냉동식품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균형과 다양성입니다. 냉동식품만으로 식단을 구성하기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가능한 한가공이 적은 재료와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냉동 채소를 요리에 활용할 때 신선한 채소를 함께 넣으면 식감과 색감을 살리면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 섭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 육류나 해산물을 활용할 때는 곡물과 채소를 함께 조리하여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식단을 다양하게 구성하면 냉동 식품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도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섭취 빈도와 분량 관리입니다. 냉동 식품은 바쁜 일상에서 한 끼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매끼니 냉동 식품만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첨가물과 나트륨, 방부제 등의 섭취가 늘어나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식품은 필요에 따라 보조적인 역할로 활용하고 주식이나 메인 반찬은 가능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동식품을 사용할 때도 적절한 분량을 조절하고 과도한 소금이나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는 조리 방법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면서 편리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리와 보관 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냉동식품은 해동 과정과 조리 과정에서 영양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식품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식품을 사용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해동하고 조리 과정에서 과도한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가볍게 볶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육류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히되 오래 가열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식품은 장기간 보관을 피하고 해동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만으로도 냉동식품을 활용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생활 습관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냉동식품을 활용할 때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식사 계획과 식습관 개선과 연결하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의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필요한 냉동 재료와 신선한 재료를 조합하면 무심코 편리함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식품을 활용한 조리 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신체 활동과 영양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냉동식품을 단순히 편리함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건강을 돌보는 도구로 인식하면 장기적인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한 끼에서 냉동식품을 활용하여 영양을 보충하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한 경험 자체가 이미 건강관리의 한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을 꾸준히 반복하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오늘 한 끼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조리법과 재료 선택, 섭취 패턴을 개선하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냉동식품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활용하며 동시에 신선한 재료와 균형 있게 조합하는 습관이 쌓이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과 편리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번째 부분에서는 냉동식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전략과 실천 방법, 그리고 식습관 개선과 연결된 구체적인 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냉동식품은 잘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 영양관리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지만 조리와 선택, 섭취 습관을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전략들을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신다면 냉동식품을 건강하게 활용하면서도 균형 잡힌 식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편리함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0: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한 해 가재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네, 가재를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아래 가재 소비 제시를 소장하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달려가. 네, 가재 이름 부위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부 연구자들은 가재의 서로 다른 부위의 중금속 함량을 테스트한 결과 가재 복부 근육의 중금속 함량이 가재 머리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가재의 간, 신장, 췌장 등 해독 및 배설 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관은 대량의 메탈로티오네인을 생성하여 중금속 원소를 결합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금속 원소는 민물가재 머리에 집중되기 쉽습니다. 또한 껍질 역시 민물가재가 중금속을 처리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네, 주의할 점은 가재의 중금속 함량이 성장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표준화 양식을 하고 수온의 품질을 유지한다면 네, 가재 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가재 식용 부위의 중금속 함량은 안전 기준치 내에 있으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가재의 내장은 머리 부위에 위치해 있으며 고소한 맛이 일품인 가재황은 사실 간과 췌장으로서 지방 함량이 높고 중금속 함량이 가재살을 초과합니다. 때문에 가재를 먹을 때는 가재살만 먹고 가재황과 머리 부위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재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중등도 퓨린식품이므로 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과 통풍 환자는 신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네, 가재를 고르는 방법을 말하자면요. 네, 살아있는 가재를 선택하고 등이 붉고 깨끗한지, 배 부위와 집게의 솜털이 희고 깔끔한지를 자세히 관찰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재의 아가미가 희고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검붉고 배 밑부분이 검다면 네, 배수구나 흐린 물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가재 몸통을 눌러 단단하고 촉수가 완전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가재살이 비교적 탄력이 있다면 이는 육질이 매우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리 후 맛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가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이추가 느껴진다면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겨울에 저격을 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면을 돕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만약 여름철에 꾸준히 저격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달려가 보자. 내가 좋아했던 네, 여름철에 저격을 꾸준히 하면 세 가지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기와 습기 제거에 도움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자연계 양기가 왕성하여 인체 양기가 밖으로 발산됩니다. 자주 저격을 하면 체내에 쌓인 한기와 습기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네, 체내에 습기가 있는 사람은 종종 나른함, 피로, 두꺼운 설태와 입안이 끈적끈적하고 얼음에 기름기가 많으며 대변이 변기에 쉽게 달라붙는 등 증상을 보입니다. 습기는 체내 한기 열기와 결합하여 한습 습열을 초래합니다. 네, 여름철에 저격을 하면 또 더위를 식히고 심장과 비장 보양에 도움이 됩니다. 네, 여름철에 사람들은 종종 차가운 것으로 열을 다스린다며 찬 음료를 마시고 에어컨을 켭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학에서는 뜨거운 물에 저격을 하는 것이 해열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저격을 할 때 땀을 흘릴 수 있는데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해열 방식입니다. 여름에는 잠을 잘 못 이루고 비장과 위장을 손상시키며 심혈을 소모하기 쉽습니다. 저격을 하면 진정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인체 양기를 음으로 만들고 수면을 조절하며 심장과 비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철에 저격을 하면 또 화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광동성 중의원 비장위병 학술인솔자 황혜평은 저격을 견제하면 하초에서 한기를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격을 한 후 병소의 발바닥에 용천혈을 많이 문지르면 화가 내려가고 상열하한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형이 성격을 결정한다, 혈액형이 식단을 지도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심지어 혈액형에 따라 직업, 파트너 또는 운동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네, 혈액형 성격론은 A형의 사람은 빈틈이 없는 성격이고 B형의 사람은 감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론이 과학적일까요? 네, 현재 과학계에서는 네, 보편적으로 성격이 주로 유전 성장 환경 및 사회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혈액형은 성격에 극히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혈액형이 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네, 성격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혈액형 식단법은 네, 부동한 혈액형이 부동한 식단에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O형 혈액의 사람은 고기를 먹기에 적합하고 과일을 적게 먹어야 하며 A형 혈액의 사람은 채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가 있을까요? 네, 북경시 적십자 혈액센터 혈액연구소 부서장 겸 주인 기술자인 갑연구는 혈액형 식이요법 이론은 이미 과학계에서 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이요법은 개인의 식단 선택을 제한하는데 엄격한 제한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약물 사용 상황 및 음식 내성 등 여러 요인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 소수민족 두룽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두룽족의 문화와 예술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두룽족의 창세기 신화 카워카프가 만물을 가르다를 알아봅니다. 이는 설산의 물에서 만물이 갈라져 나왔다는 신화적인 설법으로 서남 소수민족 신화 중에서도 아주 독특합니다. 미카펑이라는 신화는 천녀가 곡물의 종자를 인간에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이는 서남의 이족, 나시족, 창족의 신화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룽족의 이런 신화들은 이들의 독특한 원시 종교 신앙인 요정 숭배와 자연 숭배를 보여주고 있으며 고대 인류가 대자연과 싸우던 전경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신화를 통해 우리는 고대 두룽족의 역사

문화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지리적 환경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두릉종은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신을 주제로 하는 환상적이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이를 구전의 형식으로 보존해 왔습니다. 이런 신화들 중에는 창세기 신화 외에도 곡물의 기원 신화, 해를 쏟은 신화, 인류와 요정과의 싸움을 다룬 신화, 홍수 기원 신화가 있는가 하면 불, 곡물 종자, 가축, 약, 문자 등의 유래를 담은 신화도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이들의 시가 문학을 보면 수렵가를 포함한 노동가, 풍속가, 사랑가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시사회 해체 시기에 문학 방식이 많으며 이는 원시 장작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즉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성을 나타내고 시와 노래, 무용의 삼위일체를 이루며 주로 자연 정복을 위한 인간의 노력 등을 보여줍니다. 두릉족은 춤과 노래를 즐기는 민족으로 생산과 수확, 수렵, 혼인, 경축 등 장소에서 노래와 춤으로 자신의 정감을 표현하고 내면의 희로애락을 토로합니다. 평시에 많이 사용하는 악기로는 현, 피리, 가죽북 등이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이들은 즉흥적으로 노래를 짓거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노래는 구성진 반주 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과 진솔한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힘있고 빠른 가락에 맞춰 추는 춤은 칼이나 활을 들거나 어깨와 손을 서로 잡고 흥겹게 추는데요. 이는 생활을 즐기고 부지런하며 용감한 두릉족인들의 내면 세계를 나타냅니다. 두릉족의 언어와 문자도 살펴봅니다. 두릉족의 언어는 한어 티베트어계 티베트 미얀마 어족에 속하며 그 갈래는 아직 확정된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학자들 중에는 이들의 언어가 징퍼어, 로바어 등 다른 소수민족의 언어에 근접하기에 같은 갈래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릉어는 크게 두 가지 방언으로 나뉘는데요. 두릉강의 두릉어 방언과 공산지역 누강 두릉어 방언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라틴 자모를 기초로 하는 병음 문자를 사용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문자가 없었으며 결승, 목각의 방법과 그림, 자수 도안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표달했으며 이는 문자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50년대에 와서 미얀마에 있는 일부 두릉이인들이 미국 전도사와 함께 현지말을 표준음으로 하고 라틴 자모를 차용한 병음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이 문자는 두릉족 지역에서 기독교를 포교하는 행사 중에 주로 쓰였고 성경의 번역과 기독교의 교리 등을 번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를 일왕문이라고 합니다. 1983년에 현지인들의 소망에 따라 운남성 관련 부문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병음 문자 방안을 제정했으며 방언과 토착어, 단어 등에 대한 대비 비교를 통해서 표준음을 쓰는 문자를 창제하고 1984년부터 공산현 두릉족들 중에서 시범 사용했습니다. 두릉족의 독특한 천문 역법을 알아봅니다. 두릉족은 자신들만의 역법 계산 방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의 생산과 생활 중에서 자연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큰 눈이 내려 산길을 막은 때로부터 다음 해 큰 눈이 내릴 때까지를 1년으로 했으며 이를 극우라고 하고 1년을 12개의 부동한 명절과 달로 나누었습니다. 1월은 암흥이라고 이름했는데 이는 눈 오는 달을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두가 휴식을 위주로 했습니다. 2월은 아보우라고 하는데 이는 풀이 나오는 달이고 산천 초목이 생장을 시작하는 절기이며 농경을 시작합니다. 3월은 파종의 달이며 4월은 꽃피는 계절이고 파종을 꺼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농사와 생활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중화민공화국 건국 후 두릉족인들은 선진적인 역법을 배웠고 과학적인 역농법을 익혔습니다. 현재 이들은 한족과 다른 민족들이 사용하는 역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민간의 습관에 따라

과거의 일부 남자들은 나무 잎으로 허리 아랫부분을 가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릉족은 남녀 모두가 산발을 하며 앞머리는 눈썹까지 드리우고 뒷머리는 어깨까지 덮으며 좌우는 귀를 가리웠습니다. 과거에는 귀걸이, 귀걸이를 하거나 목걸이를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남자들은 거의 착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또 여자들이 얼굴 문신을 하는 독특한 풍속이 있었습니다. 통상 12, 13살 정도가 되면 얼굴 문신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문신을 하는 모양이 달랐는데요. 두릉강 상류일 때는 이마 두 벌, 코와 아래위 입술에 꽃 문신을 했습니다. 하류일 때에서는 코끝과 아래 입술 부위에 문신을 했습니다. 이 문신의 내력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두릉족의 여인들의 성인식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와 무술적인 수요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혹자는 이들이 역사적으로 외족의 침입 중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신을 했다 하고 또 혹자는 두릉족에 이미 소실된 토템과 일종의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이런 얼굴 문신 풍속은 기본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소수민족 두릉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박형곤, 황명월 작사, 황명월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효도 문화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항일의 투쟁 역사 역력히 어린 연변 땅이 지금은 효도문화 선봉장으로 이름 넘네. 어르신들 존중하고 연로 부모 효성함이 효도 역사 그 뿌리든 민족의 밑풍이라오. 아, 레절 밝고 문명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후대 양성 효도문화 이 땅에 꽃피워 가네. 민족의 넋이 어린 이 땅에 효도를 앞세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상낙원 꾸려가네. 인성교육 보급하여 너도 나도 독행쌓아 아름다운 문명사회 우리 손에 빛내가세. 아, 레절 밝고 문명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손색 없는 우리 민족 구심점이 되어 가네. 손색 없는 우리 민족 구심점 되어

0: 이번 주엔 박형군, 황명월 작사, 황명월 작곡, 황명월의 노래, 효도 문화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일전 아이 AI 전감 국제광고상 수상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할빈 극지공원과 빙설대 세계가 나란히 국제 최고 수준 마케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IAI 전감 국제광고상은 전 세계 천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4천여 건의 우수 작품이 경쟁에 참여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할빈 극지공원은 모로코 푸른 마을 인기 포토존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공로로 관광활동 마케팅 금상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5차례 IAI 금상을 거머쥔 문화관광 명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5월 푸른 마을은 2.0 버전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특색 있는 아침은 복고풍 조각 장식 등 상징 경관을 추가해 걸음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며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몰입형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풍경 덕분에 젊은 층의 여름 산책과 촬영 명소로 급부상했으며 전 인터넷 플랫폼 누적 조회수가 30억 회를 넘고 모로코 국가관광청으로부터 공식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국제광고상 심사에서 할빈 빙설대세계는 관광 브랜드 마케팅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관광지는 겨울에만 인기를 얻고 여름은 한산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겨울 빙설 명소에서 사계절 내내 운영하는 종합문화관광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올여름에는 제24회 할빈 국제맥주축제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우리 성여름 특유의 청량함이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청량경제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흑토의 달콤함과 장인 정신을 담은 흑룡강 특색 빙관은 이제 거리에서 더위를 식히는 간식을 넘어 규모화된 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할빈 중앙대가 마디얼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 이곳은 매일 약 만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맛이 잘 팔릴 뿐 아니라 문화창작 아이스크림도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소피아 대성당, 중앙대가 등 도시 랜드마크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해 비주얼과 정서적 가치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문화관광 융합의 바람을 타고 마디얼은 지역 소비시장을 벗어나 절강성 구조의 대형 공장을 세웠고 제품은 전국 여러 성시에 판매되며 유명 관광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북위 47도 황금 원유 공급원의 지지와 국제 기준에 맞춘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우리 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아이스크림은 맛이 달콤하고 진합니다. 통화현에 위치한 백가득 냉동식품회사는 11개의 생산라인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해 하루 300만 개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합니다. 5월까지 생산량은 이미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6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백가득의 제품은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하고 10만여 개 이상의 대형 마트 편의점에 입점해 있습니다. 올해 기업은 20여 종의 새로운 트렌드 아이스크림을 출시할 계획이며 흑룡강 문화를 제품 디자인에 녹여 아이스크림마다 스토리를 담아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남극냉동식품은 전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얼음도시의 추억을 담은 오리지널 빙과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을 전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경의 홍보석 아이스크림은 올 1.4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만 박스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제품은 여러 플랫폼에 출시되자마자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마케팅 네트워크는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했으며 북극의 달콤함을 성공적으로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흑룡강 문화와 장인 정신을 이어받은 빙과 군단은 지금 전국 지도에 강력한 북극의 청량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220kW 수화동부 견인변전소 외부 전력 공급 공사가 순조롭게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건설 중인 고속철도 중 가장 높은 위도에 위치하고 년중 기온차가 가장 크며 최초로 단연선 모양 동토 지대를 관통하는 할빈 이춘 고속철도의 외부 전력 공급 공사가 모두 전력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할빈 이춘 고속철도는 전 구간이 전력 견인 방식으로 운행되며 공사 전 구간에 개폐소 3곳이 신설되고 변전소 3곳이 증가 및 개축돼 고속철도가 예정대로 개통할 수 있는 전력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최근 항주에서 발표된 제7회 전국 우수 벼품종 식미 품질 평가에서 흥룡강성 농업과학원 생물기술연구소와 복건성 농업과학원이 공동 육성한 자포니카 벼품종 밀룡 1호가 뛰어난 식미 품질, 종합저항성 및 농업 형질을 인정받아 전국 최고 맛있는 쌀 자포니카 추천 품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품종은 두 성의 협력 육종을 상징하는 성과로 복건성에서 최초로 동북 한지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된 자포니카 벼 육성 품종이기도 합니다. 2022년 국가 농작물 품종 심사를 통과해 이미 성숙된 재배 보급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번 제7회 전국 우수 벼품종 식미 품질 평가 활동에는 전국 100여 개의 우수 벼품종이 참가했습니다. 전문가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엄격한 식미 평가, 화학검사,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의 우수 자포니카 벼품종과 10개의 우수 인디카 벼품종이 추천됐습니다. 할빈시 농업과학원에서 육성한 학영도 10호와 학영도 15호도 이번 자포니카 추천 품종에 선정됐습니다. 할빈 알타이 직항 로선이 일전 정식으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올해 운항 개시 시점은 지난해보다 약 10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이 로선은 현재 흥룡강성 내에서 알타이로 가는 유일한 직항 로선으로 할빈 우름치 로선과 상호 보완하면서 흥룡강성과 신강 사이를 오가는 남북 쌍순환 출행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할빈 알타이 직항 로선은 6월, 9월, 10월에는 매주 월요일 1회 운항하며 7월과 8월 관광 성수기에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로 증편될 예정입니다. 일전 2026년 중로 청소년 과학 문화 교류 행사가 손극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 교사 및 학생이 참가해 특색 문예 공연, 자연과학 체험 학습, 과학기술 혁신 실천 체험, 무형 문화재 체험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중로 국경 지역의 과학 교육 및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양국 청소년 간 친선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 국제대학생 창업혁신대회 흥룡강 지역 예선 청년 홍색꿈의 려정 활동이 일전 할빈에서 개막했습니다. 할빈 공업대학, 동북농업대학, 동북림업대학, 동북석유대학, 흥룡강 직업학원 등 5개 대학의 학생 대표들은 국가의 5대 안전을 확고히 수호하는 청춘의 사명을 중심으로 전공에 기반한 업무 추진 및 창업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서로 교류했습니다. 중국 국제대학생 창업혁신대회는 교육부 등 12개 부서와 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대학생 창조실천대회입니다. 우리나라 신에너지차 시장이 스마트화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전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체 신차 판매량의 56.9%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의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55만 4천 대, 149만 6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4%, 14.4%씩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에너지차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한 가지 핵심 요인으로는 충전망 등 관련 인프라의 확대가 꼽혔습니다. 한편 신에너지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각지의 지원 정책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 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5번째 시간입니다. 요가는 마이크를 마주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저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같은 시각 경비실 소파에 앉은 호용이 라디오를 켜고 방송을 듣고 있다.
1: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보내올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0: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호용이 전화기를 든다.
1: 자, 그럼 전화 받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무슨 고민 있으시죠?
2: 저기 친구를
1: 대신에 감사드립니다.
0: 어떤 사연인지 말씀하세요.
1: 제 친구가 지난번에
2: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는 방송 사연을 들었는데요. 최군의 사연도
1: 방송 사연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실
2: 친구도 아내랑 서로 안 맞는 걸 압니다. 하지만 친구는
1: 아내를
2: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기 못했었는데 그 방송 사연을 듣고 깨달았고
1: 결심했답니다. 아내랑 이혼하기로.
3: 어느새 호용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요가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으면서 한가득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고 있다. 이 시각 각자 승용차에 앉아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종사선도 한목지도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요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0: 말씀 계속하세요.
3: 요가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하며 말을 잇는다.
1: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아내한테 말하겠다네요. 미안하다고.
2: 그럼 이만할게요.
1: 안녕히.
0: 안녕히요.
3: 전화기를 놓은 호용이 두 손을 맞잡은 채 격동된 심장을 억누르며 방송을 계속 듣고 있다. 요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온다.
4: 어떤 땐 혼자만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0: 비바람을 함께 맞으며 세월을 같이 한 동반자라도 어느 날인가
4: 중도에서 하차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붙잡고 있으면은 오히려 힘들 때가 있습니다.
3: 눈물을 훔치던 호용이 더는 참지 못하고 혼자 울음을 토한다. 사랑해서 붙잡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기에 놓아줘야만 하는 육아와의 지난 추억이 호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난다.
1: 내가 말했잖아.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안 그럼 가만두지 않겠어. 감히 내 말을 무시해!
4: 사람 마음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0: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4: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3: 라디오를 손에 들고 마치 요가가 앞에 있는 듯 한참을 바라보는 호용의 머릿속엔 요가와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이 스쳐 지난다.

0: 음악을 틀어놓고 마이크 볼륨을 내린 요가도 더는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1: 안정희.
2: 요가를 평생 여기서 살게 하겠다. 왜? 이견 있으면 나한테 말해.

0: 가장 힘든 시간에 자신을 도와주고 위해주었던 허용과의 바란 많은 시간을 눈물과 함께 씻어버리며 요가는 다시 태여오니 방송을 이어간다.
1: 전화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0: 다다를 심수로 데려온 요가가 나를 실컷 데리고 놀고 나서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이 오른다.
1: 다다, 오늘 재밌게 놀았어? 힘들지 않았어?
2: 네, 하나도 안 힘들어요.
1: 진짜?
2: 엄마, 심수가 너무 좋아요. 마치 꽃동산 같아요.
0: 신이 난 다다가 쉴 새 없이 종알거리며 요가를 따라 걷는다.
1: 좋아?
2: 좋아요.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아요?
1: 다다가 좋다면 우리 여기서 아주 살까?
2: 좋아요. 엄마, 아빠 많이 바빠요? 왜 날 보러 안 와요?
1: 아빠 많이 바쁘셔. 근데 일 끝나면 다다 보러 오실 거야. 다다야, 물어보자. 엄마, 아빠 집에 없을 때 엄마가 더 보고 싶어? 아빠가 더 보고 싶어?
2: 다 보고 싶었어요.
1: 솔직하게 말해봐.
2: 정말이에요. 똑같이 보고 싶었어요.
1: 엄마 말 명심해.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나달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야. 가자.
0: 호영의 집. 리취화가 커다란 냄비를 들고 들어선다. 심수의 작은 집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호용이에게 후덥고 열정적인 리취화는 어느새 안주인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3: 뜨끈할 때 드세요.
4: 와, 냄새 죽이네.
3: 급하게 사발 가져올게요.
4: 아니, 그러지 말고 앉아.
3: 왜요? 식기 전에 먹어야죠.
4: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
3: 빨리 와요.
4: 야.
0: 무언가를 등 뒤에 감추고 리치와의 곁에 다가선 호용이 헤헤 웃음을 짓는다.
3: 뭔데 그래요?
0: 호용이 반짝이는 머리핀 하나를 내민다.
4: 예쁘지?
3: 어머, 너무 이쁘네요. 날 주려고요?
4: 퇴근하면서 길에서 파는 거 봤는데 치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아, 비싼 건 아닌데 그냥 사주고 싶었어. 마음에 도?
3: 네. 나 해줘야.
4: 근데 어딜 어떻게 집서?
3: 이리저야. 그것도 몰라요.
4: 어때요? 이거 지화한테 딱이요.
3: 자, 이리 앉아요. 사발 가져올게요.
4: 아니. 앉아봐.
3: 왜요?
4: 인원 알 게 있어. 우리 딸 다다 말이야. 제 엄마가 심수에 데려왔잖소.
3: 그래요?
4: 딸애를 본 지 오래서 보고 싶소. 그래서 말인데 애랑 애 엄마를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지화 생각은 어떠소?
3: 그래요. 그럼 다다를 데려와요. 맛있는 거 해줄게요. 난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걱정 말아요. 다다를 친딸처럼 이뻐할게요.
4: 자서. 그 말 들으니 시름이 놓여. 애 엄마랑 살면서 많이도 싸웠어. 애가 가운데서 많이 힘들었을 거야. 결심했어. 정 안 되면 요가랑 이혼하겠어. 그게 아마도 요가한테도 나한테도 그리고 우리들한테 다 좋을 거야. 근데 두렵소. 애한테 영향이 있을까 봐.
0: 리취화가 호용의 손을 다정히 잡아준다.
3: 걱정 말아요. 우리 앞으로 잘 살 거예요.
4: 잘 살 거야.

0: 작은 상에 안주를 놓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한국지가 보조머니에서 돈을 꺼내 상우에 놓고는 남은 술 한 병을 노래를 부르던 가수한테 건네주고 자리를 뜬다.
1: 자, 먹이나 죽여.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노래 따라해.
1: 감사합니다. 따라해. 네, 감사합니다.
0: 터벅터벅 길을 걷던 한목지는 골목길 한켠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웬 젊은 남자와 얼결에 어깨가 부딪힌다.
1: 미안합니다.
3: 에이!
1: 미안하다면 다야? 그럼 뭐 어쩌라고.
3: 왜 이래? 한 사장님이시네요. 어? 형님! 저런 말입니다.
0: 한목지와 걸고 들던 청년이 형님을 부른다. 그 형님이란 사람은 바로 한목지의 물건을 가로채 많은 손실을 입혔던 건달 도목이다.
1: 저런 말이 날 알아보겠어? 발가 벗겨다도 알아보지. 세제 아닌가? 건달이잖아. 아니지, 건달이라고 하면 칭찬이지. 넌 도둑, 도둑놈 새끼지. 퍼는 대낮에 강탈도 스스럼 없이 하고 내 물건 빼앗아간 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언젠가 받아낼 거야.
3: 그래, 당장 받아내봐. 에 병신 새끼야, 난 우리가 같은 부류인 줄 알았어. 이제야 알았어. 우리 근본이 달라. 넌 나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1: 누가 너랑 같은데? 이 어른은 사내 대상 부고 니들은 양아치들이야.
3: 병신 새끼야, 감히 날 욕해? 쳐라! 쳐라!
0: 삽시의 건달들이 달려들어 한목지에게 몰매한다. 압족하게 주인이 그 광경을 보고 바로 신고한다.
4: 밧줄 쏘셔, 여기 싸움이 났어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요.
3: 저런 말이야, 빚을 받겠다면서. 일어나!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마.
0: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목지에게 셋째가 맥주병을 들고 와 그의 머리부터 시작해 온몸에 맥주를 콸콸 쏟아붓는다.
3: 일어나! 어때, 시원하지? 일어나!
0: 어느새 모여선 구경꾼들이 혀를 찬다.
3: 일어나서 빚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실감 해서!
4: 경사리다! 형님! 경사리야!
3: 니들 가!
4: 경사!
3: 빨리 가!
0: 경찰차 경적 소리에 다른 건달들은 도망을 가고 셋째와 한목지가 파출소로 끌려가 구류소에 함께 갇힌다. 셋째가 한목지에게 다가오며 빈정댄다.
3: 저런 말이야, 이런데 처음이지? 앞으로 자장나대. 말 안 들으면

0: 또 손봐줄 거다. 지난번에 내 물건을 강탈해서 콩밥을 먹고 이번엔 또 나를 구타까지 했어. 지금 여긴 우리 둘뿐이야. 어쩔 건데?
1: 저봐! 안 무서워! 경찰! 밥 언제 줘? 배고파!
2: 셋째가 빈정대는 사이 한목진은 슬며시 자신의 의족을 뽑아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더니 급기야 셋째 등을 후려친다.
3: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경찰! 사람 살려! 경찰! 사람 살려! 경찰! 사람 살려! 경찰! 사람 살려! 경찰! 사람 살려!
4: 멈춰!
3: 이 자식 날 때려! 이 자식 날 때려! 이 자식 날 때려!
4: 뭘 잘했다고 난리야!
2: 경찰들이 달려와 셋째를 끌어가고는 다시 감방문을 닫는다. 자리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던 한목지가 피식 웃고는 다시 의족을 맞춰놓는다. 늦은 시간. 한목지가 경찰의 신문을 받는다.
5: 이름?
0: 한목지.
5: 성별?
0: 남자.
5: 적과는?
0: 강권씨 사람.
5: 직업은?
0: 무직업.
5: 에이, 냉차공장 공장장이잖아요. 실업이라니요?
0: 실업했습니다.
5: 망했어요? 그럴리가요. 냉차공장이 경기가 좋지 않습니까?
0: 망한 셈이죠.
5: 하, 보아하니 사장이라도 재수 없을 때가 있네.
6: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 하루아침에 망해서 길바닥에 낳는 사람들 말이야.
5: 그래도 그렇지 셋째랑 싸우면 안 되죠. 그는 양아치고 당신은 글 꽤나 읽은 문화인 같은데. 별 수 없어요. 싸움했으니 고려는 해야 돼요. 사상이라도 애누리 없어요. 보석 신청했어요?
0: 아니요.
6: 자, 서명해요.
2: 드라마 인생향연 9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6번째 시간입니다. 한편 호영이네 집 유가가 다다를 데리고 들어선다. 문을 열어준 호용이 반갑게 딸을 와락 껴안는다.
1: 아빠!
2: 다다야, 이거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어.
1: 나도야.
2: 아빠, 뽀뽀.
1: 아, 아빠 살쪘어요.
2: 그랬어? 다다도 살쪘어. 저기, 지화, 이리 오.
0: 딸과 한껏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은 호용이 그제야 한편에 서 있는 지화를 부른다.
2: 오라니까, 얼른. 이쪽은 유가요. 다다 엄마.
3: 반가워요, 유가예요.
4: 반가워요.
2: 다다야, 인사해야지. 아줌이야, 어서.
0: 다다가 말없이 유가의 눈치를 살핀다. 유가가 다다를 데리고 쥐화의 가까이에 다가온다.
3: 자, 이리 와, 다다. 이분은 쥐화 아줌이야. 인사드려.
1: 안녕하세요.
2: 착하네.
3: 다다 참 이쁘구나. 너, 자, 사과 먹어.
1: 아줌이 고마워요.
3: 저, 어서 앉아요. 상 차릴게요. 앉아요.
2: 앉아. 다다야, 다다는 아빠 곁에 앉아야지. 자, 앉자. 제 가방 이리 줘. 요가도 왔어.
3: 네.
0: 식사를 마치고 난 요가가 밖으로 나온다. 호용이 그를 바래라 주며 나란히 걷는다.
3: 정말 의외예요. 다다가 주말을 여기서 보내겠다니.
2: 기실, 지화는 착한 여자야. 근데 애를 못 낳았어. 그래서 애들을 무척 좋아. 걱정 마. 이틀만 데리고 있다가 보낼게. 응?
3: 걱정 안 돼요. 애한테 못 해준 게 너무 많아서요. 근데 걱정 마요. 이제부터 하나씩 보상할 거예요.
2: 아무튼 바쁠 때면 다다를 보내요. 내가 맡을게.
3: 당신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2: 진심이요?
3: 물론이죠.
2: 그럼 됐어.
3: 그럼 이만 갈게요. 다다를 보내겠으면 저한테 전화해요. 와서 데려갈게요. 잘 있어요.
0: 호용이 회의에 잠긴 표정으로 멀어져가는 요가의 모습을 오래도록

0: 은 발전무자를 제공했어요. 그럼 방해 안 할게요. 얘기를 나눠요.
1: 네. 그루스가 자리를 뜨고 진심은 종사전과 마주앉는다.
2: 저는 심수와 광주에서 오래 살았어요. 특히 심수시장 상황을 놓고 말하면요. 중국적 투자에 관해서는 어느 쪽을 더 많이 요해하고 싶어요?
3: 이렇게 하죠. 이사회의 모든 리사들 더러 심수에 모이라고 통지하여 리사회를 열어야겠어요.
2: 아, 제가 알기론 리사회는 여지껏 미국에서 소집한 것 같은데요. 게다가 대표 리사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요.
3: 챙략을 써서 리사회에 통지해요. 심수는 한창 개혁개방 중이니 다들 와서 보라고 동원하면 되잖아요.
2: 알겠습니다.
1: 종사손이 집에 들어서서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거실에 있던 리소당이 그를 불러세운다.
4: 사돈아, 이리 와봐.
3: 아, 아버지, 마침 계셨네요.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4: 나중에 보마. 내가 심수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겠다 했어? 이리 큰 문제를 왜 나와 인원 안 했냐?
3: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4: 좀 이따 볼게. 사준아,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괜찮지만 이건 회사 그룹의 발전 방향과 미래가 걸린 문제다. 애들 장난이 아니라고.
3: 아버지, 조급해 마시고 일단 신문과 잡지부터 봐요. 언론들에서 목전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서 보도했어요. 현재 중국에서도 개혁개방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 잡지들에서도 심수를 앞으로 세계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지역으로 뽑아요.
4: 사준아, 잡지사에서 우리보다 중국을 더 잘 알겠냐? 너 참 순진하구나.
3: 이거 제가 찾은 내부 자료예요. 그 작은 동관마저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단 말이에요. 향안과 대만 상인들이 투자한 공장만 해도 6천 개가 넘어요.
4: 얼마라고? 6천 개?
3: 네.
4: 그렇게나 많니?
3: 이렇게 좋은 기회를 버리고 미국에 갈 순 없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아버지가 이번 일에 대해 판단을 잘하실 거라 믿어요.
1: 리소당이 종사손이 넘겨주는 자료들을 받아서 천천히 읽어본다.
3: 아버지, 리사회의에 참석하실 거죠?
4: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좀 더 지켜보다가 결정하마.
3: 그러세요.
1: 파출소 앞. 한목지가 걸어 나오는데 선성상과 한정연이 급히 마주 달려온다.
5: 오빠!
6: 형!
7: 아, 드디어 나왔네.
6: 누가 보석 신청을 했다던데 니들이 신청해서?
7: 아, 괜찮아?
6: 괜찮아.
7: 유가 누님이 그러는데 형이 싸웠다기 한 달음에 달려갔어.
6: 아니, 보석은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보석한 거야?
7: 모르겠어, 누가 신청했는지.
5: 나 신전 없어요?
7: 아, 주소?
6: 아니, 괜찮아. 아,
7: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날 부르.
5: 이젠 싸우지 마요.
6: 부를 새 어디 있어?
1: 차에서 내린 선성상이 한목지와 함께 집으로 향한다.
8: 형, 정말 결정했어? 그 땅을 몰리면 위약금 엄청 많이 물어야 돼요. 아, 형 판단력이 정말 신통하. 그 땅 가격이 그냥 뛰고 있어. 우리가 몰리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9: 회사를 판 돈은 위약금 물돈밖에 안 해.
10: 태어날 때부터 베베를 타고난 사람은 없어. 상대방을 없앨수록 괴멸시킬 수도 있지만 그를 이겼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1: 문득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한목지가 잠깐 멈춰서더니 이내 얼굴에 반가운 웃음을 띄우며 돌아선다.
9: 나 정탈 자식, 몇 년 동안 어디 갔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11: 너의 더러운 냄새를 맡고 찾아왔어.
9: 아, 정말 뜻밖이야, 뜻밖이야.
10: 아, 안 그랬어.

0: 머리가 좀 싫을까?
1: 넌 성공한 사나이 냄새가 무엇을 풍긴다야. 가자, 에어컨 불지. 아, 안 돼. 나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 다음에 보자.
0: 뭐가 중요한데?
1: 다 알고 왔어. 같이 가자.
0: 왜?
1: 널 내가 보석해 빼냈어.
0: 뭐, 너라고?
2: 아이고, 흑기선 없었네.
1: 가자니까.
2: 아, 그래, 그래. 가자.
3: 형, 그럼 가봐.
4: 그래.
5: 오랜만에 만나 한껏 회포를 푼 라성달과 한묵지가 비틀거리며 어느 스탠드바에 들어선다.
6: 에이, 어릴 때 고향 떠나 늙어서 돌아오네. 고향 사투리 여전한데 길이 머리 세웠네.
7: 아이들이 나를 몰라보고 묻네. 어디에서 왔느냐고. 에야, 우리 여기 앉아.
6: 자식, 아. 먹물먹은 사람 다르구나. 신묵지야.
7: 피차 일반이지.
6: 상인묵지가 아니고.
7: 만나기만 하면 시겨루긴.
6: 요가가 말 안 해줬다면 내가 심수의 부모님 물인 줄 몰랐을 거야.
7: 내세울 게 하나 없는 풍우나가 어디 있어, 어?
6: 자, 난 요망주야.
7: 아이고, 나 지금 그 땅 말하는 거지. 아, 손 잘못됐다간 큰일이나. 나도 지금 막 내치려던 참이야.
6: 그 땅을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7: 알아. 내가 그 가격을 모를까봐? 근데 안타깝게도 개발할 능력이 없어.
6: 내가 왜 귀국했는지 알아?
7: 어?
6: 내가 널 살리러 왔어.
7: 착착 뻥쳐.
6: 저 말이야. 미국에서 들었어. 지금 국내 일부 도시들에서 부동산업이 그렇게 잘 된대. 너 그 땅 공문서만 받으면 기반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때릴 수 있어. 공문서만 있으면 땅값이 몇 배로 뛸 거다.
7: 나도 다 알아.
6: 알면서 몰리려고 들어?
7: 솔직히 대거리는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땅엔 손을 안 댈 거야.
6: 아, 묵지야, 난 금을 캐려고 미국에서 돌아왔고, 넌 금사화를 들고 비럭지를 하고 있어. 응?
7: 정달아, 나도 말이야. 부동산업에 모처 관심이 있어. 안 그럼 그 큰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안 샀을 거야. 아, 근데 투자가 한두 푼이어야 말이지. CCI처럼 대기업이면 모를까. 아, 그래? 아.
6: CCI가 미국에선 일류 기업이 아니야. 제안 하나 할게. 우리 둘이 손잡자.
7: 어떻게 하려고?
6: 나도 투자할게.
7: 더 까놓고 말해. 얼마 될 거야?

0: 대소소해야 돼. 3대 7. 내가 7, 내가 3. 이게 최저선이 안 되면 말고.
1: 좋아. 아, 목재야. 지식 적는 때 몇 년 동안 네 사발이 손가락 얹은 거 안 잊었어? 너 7, 나 3. 되지?
0: 아,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2: 넓은 바다를 마주한 고품격 호텔. 회의를 마치고 난 크루스가 리소당의 뒤를 따라 베란다로 나온다. 안개 속에 잠긴 넓은 바다가 펼쳐진 바깥 베란다의 풍경이 그림 그 자체이다. 크루스가 한숨을 내쉬며 리소당에게 하소연한다.
3: 왜요? 정말 모르겠어요. 루시가 대체 어쩌자는 건지요. 오늘 리사 회의에서 선포했어요. 나도 하와이에 가서 휴가를 보내래요.
2: 어느새 그들의 등 뒤에 다가선 종사손이 두 사람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있다.
4: 크루스, 너도 알잖아. 어찌됐든 사돈이 내 딸이야. 그래서 사돈의 어떤 결정, 특히 이런 결정적 시각에는 난 그의 편에 서서 받쳐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3: 그런데 왜 딱 이런 때 나더러 휴가를 내라 하는 걸까요?
5: 크루스, 오해하지 말아요. 이건 회사에서 주는 혜택이지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요.
3: 알았어요.
2: 종사손의 사무실. 손에 문서를 한아름 든 진심이 들어선다.
5: 루시 아가씨, 들어와요. 이건 크루스 선생이 지급하던 일부 프로젝트인데 제가 정리했어요. 검토해보세요.
6: 거기 둬요.
2: 진심이 두고 간 문서를 하나하나 펼쳐보던 종사존의 얼굴이 저도 몰래 일그러진다.

자리에서 일어선 종사손이 급히 어디론가 나간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진심이 바로 뒤를 따라간다.

문서실에 이른 종사존이 여기저기 훑으며 무언가를 잡고 있다. 그 모습을 살펴보는 진심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어린다.

0: 문서에서 한목재 사인을 발견한 종사손은 뭔가 알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선다. 진심이 문서실을 나서는 종사존과 마주 향해 선다.
1: 아, 루시 아가씨.
2: 진심씨.
1: 좀 이따 내 사무실로 와요. 그러죠?

0: 드라마 인생향연 9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일자나이 AI 전감 국제광고상 수상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할빈 극지공원과 빙설대 세계가 나란히 국제 최고 수준 마케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IAI 전감 국제광고상은 전 세계 천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4천여 건의 우수 작품이 경쟁에 참여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할빈 극지공원은 모로코 푸른 마을 인기 포토존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공로로 관광 활동 마케팅 금상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5차례 IAI 금상을 거머쥔 문화 관광 명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5월 푸른 마을은 2.0 버전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특색 있는 아침은 벚꽃풍 조각 장식 등 상징 경관을 추가해 걸음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며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몰입형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풍경 덕분에 젊은 층의 여름 산책과 촬영 명소로 급부상했으며 전 인터넷 플랫폼 누적 조회수가 30억 회를 넘고 모로코 국가관광청으로부터 공식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국제광고상 심사에서 할빈 빙설 대세계는 관광 브랜드 마케팅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관광지는 겨울에만 인기를 얻고 여름은 한산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겨울 빙설 명소에서 사계절 내내 운영하는 종합문화관광 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올여름에는 제24회 할빈 국제 맥주 축제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우리 성여름 특유의 청량함이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청량 경제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흑토의 달콤함과 장인 정신을 담은 흑룡강 특색 빙관은 이제 거리에서 더위를 식히는 간식을 넘어 규모화된 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할빈 중앙대가 마디얼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 이곳은 매일 약만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맛이 잘 팔릴 뿐 아니라 문화 창작 아이스크림도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소피아 대성당, 중앙대가 등 도시 랜드마크가 문화 창작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해 비주얼과 정서적 가치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문화 관광 융합의 바람을 타고 마디얼은 지역 소비 시장을 벗어나 절강성 구주에 대형 공장을 세웠고 제품은 전국 여러 성시에 판매되며 유명 관광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북위 47도 황금 원유 공급원의 지지와 국제 기준에 맞춘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우리 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아이스크림은 맛이 달콤하고 진합니다. 통화현에 위치한 백가득 냉동식품회사는 11개의 생산 라인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해 하루 300만 개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합니다. 5월까지 생산량은 이미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6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백가득의 제품은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하고 10만여 개 이상의 대형 마트 편의점에 입점해 있습니다. 올해 기업은 20여 종의 새로운 트렌드 아이스크림을 출시할 계획이며 흑룡강 문화를 제품 디자인에 녹여 아이스크림마다 스토리를 담아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남극 냉동식품은 전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얼음 도시의 추억을 담은 오리지널 빙과와 문화 창작 아이스크림을 전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경의 홍보석 아이스크림은 올 1, 4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만 박스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제품은 여러 플랫폼에 출시되자마자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마케팅 네트워크는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했으며, 북극의 달콤함을 성공적으로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흑룡강 문화와 장인 정신을 이어받은 빙과 군단은 지금 전국 지도에 강력한 북극의 청량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220kW 수화동부 견인변전소 외부 전력 공급 공사가 순조롭게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건설 중인 고속철도 중 가장 높은 위도에 위치하고 년중 기온차가 가장 크며 최초로 단연선 모양 동토 지대를 관통하는 할빈 이춘 고속철도의 외부 전력 공급 공사가 모두 전력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할빈 이춘 고속철도는 전 구간이 전력 견인 방식으로 운행되며 공사 전 구간에 개폐소 세 곳이 신설되고 변전소 세 곳이 증가 및 개축돼 고속철도가 예정대로 개통할 수 있는 전력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최근 항주에서 발표된 제7회 전국 우수 벼품종 식미 품질 평가에서 흑룡강성 농업과학원 생물기술연구소와 복건성 농업과학원이 공동 육성한 자포니카 벼품종 밀룡 1호가 뛰어난 식미 품질, 종합저항성 및 농업 형질을 인정받아 전국 최고 맛있는 쌀 자포니카 추천 품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품종은 두 성의 협력 육종을 상징하는 성과로 복건성에서 최초로 동북 한지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된 자포니카 벼 육성 품종이기도 합니다. 2022년 국가 농작물 품종 심사를 통과해 이미 성숙된 재배 보급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번 제7회 전국 우수 벼 품종 식미 품질 평가 활동에는 전국 100여 개의 우수 벼 품종이 참가했습니다. 전문가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엄격한 식미 평가, 화학 검사,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의 우수 자포니카 벼 품종과 10개의 우수 인디카 벼 품종이 추천됐습니다. 할빈시 농업과학원에서 육성한 학영도 10호와 학영도 15호도 이번 자포니카 추천 품종에 선정됐습니다. 할빈 알타이 직항 로선이 일전 정식으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올해 운항 개시 시점은 지난해보다 약 10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이 로선은 현재 흑룡강성 내에서 알타이로 가는 유일한 직항 로선으로 할빈 우름치 로선과 상호 보완하면서 흑룡강성과 신강 사이를 오가는 남북 쌍순환 출행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할빈 알타이 직항 로선은 6월, 9월, 10월에는 매주 월요일 1회 운항하며 7월과 8월 관광 성수기에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로 증편될 예정입니다. 일전 2026년 중로 청소년 과학 문화 교류 행사가 손극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 교사 및 학생이 참가해 특색 문예 공연, 자연과학 체험 학습, 과학기술 혁신 실천 체험, 무형 문화재 체험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중로 국경 지역의 과학 교육 및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양국 청소년 간 친선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 국제대학생 창업혁신대회 흑룡강 지역 예선 청년 홍색 꿈의 려정 활동이 일전 할빈에서 개막했습니다. 할빈 공업대학, 동북농업대학, 동북림업대학, 동북석유대학, 흑룡강 직업학원 등 5개 대학의 학생 대표들은 국가의 5대 안전을 확고히 수호하는 청춘의 사명을 중심으로 전공에 기반한 업무 추진 및 창업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서로 교류했습니다. 중국 국제대학생 창업혁신대회는 교육부 등 12개 부서와 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대학생 창조실천대회입니다. 우리나라 신에너지차 시장이 스마트화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전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체 신차 판매량의 56.9%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의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55만 4천 대, 149만 6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4%, 14.4%씩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에너지차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한 가지 핵심 요인으로는 충전망 등 관련 인프라의 확대가 꼽혔습니다. 한편, 신에너지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각지의 지원 정책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 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38번째 시간입니다. 레양은 여기서 2-300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 고장 인민들은 국민당 교동당정군 총두목 조보원의 통치 아래 도탄 속에 빠져 매일매일 죽음의 고비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성매의 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녀동생이 있었다. 그런데 몇 마지기의 땅을 소장내어 붙이는 것으로는 다섯 식구가 연명해 나갈 수 없었다. 성매는 좀 크자 조보원의 병기 공장에 견습공으로 들어갔다. 그는 공장에서 기철공이라는 노동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지하 공산당원이었다. 얼마 후 그들은 약혼했다. 레양이 외놈에게 함락되자 기철공은 성매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 팔로군에 들어갔다. 성매는 군대에서 1년 남짓이 전사들과 함께 놈들과 싸우다가 사업상 필요로 지방에 소환되었다.
1: 지금 그는 어디 있나?
0: 어머니는 다정히 물었다.
2: 권요 산속에 있는 우리 병기 공장에서 일해요.
1: 집사람들은?
2: 아마 무사치 못할 거예요. 두세째나 소식 한번 없어요.
0: 어머니는 이 낙천적인 처녀에게도 쓰라린 고통이 한가슴 가득 차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1: 공산당원들은 정말 훌륭해. 두 사람이 다 밖에 나와 혁명하면서 제 집은 전혀 돌보지 못하고 정말 쉽잖은 일이지. 그런데 나는 늘 제 자식 걱정만 하고 있으니 참. 어느 부모가 제 아이를 생각지 않을까. 제 집구들이 뜨뜻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집에 꼭 박혀 있으면 누가 나와서 외놈을 치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우리 덕강이도 내 생각은 하지 않고 종일 싸움에만 바삐 보내겠지. 우리 수연이도.
0: 수연이에게 생각이 미치자 어머니는 성매를 다시 바라보며 그들 둘이 친자매와도 같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웃으며 물었다.
1: 성매는 금년에 몇 살이지?
2: 22이에요, 아주머니.
1: 우리 수연이보다 두 살 우이구나. 보기엔 동갑 같은데도.
0: 어머니는 사랑스럽게 그의 손을 끌어주었다.
1: 성매, 잔치할 때가 됐구만. 언제쯤 하자고 생각하나?
0: 성매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확 붉혔다. 눈앞에 기철공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자 온몸이 더더욱 달아올라 마치 아침 노을처럼 새빨갛게 피었다. 그는 쑥스러워하며 간신히 대답하였다.
2: 아주머니도 참, 우린 아직 젊어요. 이때쯤은 더 기다려도 일 없어요. 외놈을 치는 것이 중요하죠. 아주머니, 수연이는 대상자가 있어요?
1: 없다. 있다 해도 나에겐 알려주나 뭐? 나도 몰라. 지금이야 부모가 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나도 관계치 않아. 난 그저 걔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예미는 마음을 넣을 뿐이지.
2: 아주머니, 제 보기엔 수연이와 강교도원이 알맞춤해요. 어때요?
1: 글쎄. 아유, 아 영천이야 아, 참 훌륭한 사람이지. 우리 수연이도 그가 이끌어주지 않았나.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지.
0: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그들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없었다.
2: 아주머니, 이건 아주머니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1: 어?
2: 제가 그들을 중매석했어요. 기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소개하지 않아도 속이야 벌써 달아올랐는데요, 뭐. 제 보기엔 수연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처녀틀이 너무 많아요. 너무 껌질거리고 부끄러워하거든요. 아주머니의 훌륭한 딸에 대한 저의 비판이 어때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0: 성매는 너무 웃다 보니 눈물까지 찔끔 솟았다. 그는 어머니의 품속에 안겼다. 어머니는 그가 정말 어린 아이와도 같이 천진하고 귀여워 보였다.
1: 아휴, 아 그러면야 좋고 말고. 넌 정말 좋은 애구나. 응? 제 일은 미루면서 도리어 남의 일에 마음을 쓰다니. 우리 수연이 너같이 훌륭한 언니를 만났으니 아 그까지 비판 몇 마디가 뭐냐. 매를 몇 대 때린데도 나는 응당하다고 말하겠는데.
0: 어머니는 격동과 흥분으로 하여 들먹이는 성매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다. 성매는 친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어리광을 섞고 몸을 움직거렸다. 몇 년째 포연이 자욱하고 고난이 첩첩 쌓인 생활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잊은 지 오랜 그였다.

0: 갑자기 수사가 산 아래에서 다급히 뛰어왔다. 그의 포드란 얼굴엔 빨갛게 상기되었다. 그는 가쁜 숨을 톱느라고 가슴을 들먹거리며 인차 말을 꺼내지 못한다. 어머니와 성매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1: 수사야, 무슨 일이냐? 아유, 어서 말해라.
2: 힘들어 죽겠네. 어머니, 오빠가...
1: 그 애가 어쨌다는 거냐?
0: 어머니는 몸을 흠칫하였다.
2: 오빠가 돌아왔어요.
0: 마을은 법석 들끓었다. 사람들은 팔로군을 환영하고 있었다. 아, 우득해. 사람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던 영웅이 드디어 대호를 이끌고 왔다. 그는 참으로 신화 속의 영웅보다 더 억세였다.

0: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를 맞이한 인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인민들은 살찐 돼지, 양, 닭, 오리, 달걀, 남새를 들고 부대를 찾아갔다. 탄에서는 처음엔 인민들의 원어 물자를 사양했다. 화가 난 사람들이 구정부에 찾아가 신소하고 정부에서 부대 간부들을 설복시켜서야 받아들였다. 암탉이 샛노란 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버르르 몸을 떨더니 둥지에서 뛰어나와 꼬꾸댁꼬꾸댁 울어대었다. 수자가 책가방을 메고 깡충거리며 뜨락으로 달려들어왔다. 그는 닭둥지에서 따스한 달걀을 집어들고 제멋대로 노래를 지어 불렀다.
1: 아유, 아 무슨 허튼 노래를 그렇게 부르냐?
2: 네.
0: 어머니는 집안에서 나오며 수자를 나무랐다. 그리고는 참지 못해 방긋 웃으며 달걀을 받아들고 말했다.
1: 어서 동생을 데려다 밥이나 먹어라.
2: 네.
0: 수자는 어머니를 힐끔 쳐다보고는 책가방을 넘겨주고 깡충깡충 뛰어갔다. 어머니네 집 아랫방에서 젊은 여자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울려나왔다.
1: 후민이 그 철없는 계집애를 나무라지 말게.
3: 별 말씀을 다 해요. 아주머니, 수잔 참 좋은 앤데요.
0: 후미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3: 아주머니, 저 때문에 달걀을 남겨두느라 하지 마세요. 어린 동생을 먹여야죠.
1: 그게 무슨 말이요? 좋은 건 없지만 아 달걀이야 제 집 달기 나으니 그립지 않다네. 모아뒀다가 임자 몸풀 때.
0: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무거운 몸으로 벽에 기대앉아 빨간 애기 옷을 짓는 후민을 바라보고는 다가가서 옷을 들고 보며 칭찬했다.
1: 참, 어? 선재간 이만저만이 아니야. 바느질 솜씨를 보고서야 아 누가 그리는 사람이 지었다고 하겠나? 아휴, 이제 푹 쉬게. 어? 지치면 안 되네. 내가 짬을 내서 거들어주지.
0: 누르스름한 후민의 수척한 얼굴에는 홍조가 피어올랐다.
3: 아주머니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정말 제 친어머니보다 저를 더 아껴줘요. 전 첫 애인데다가 나이까지 많아서 오시간이 겁이 나지만 아주머니가 있으니까 마음이 푹 놓여요.
1: 아이 늙은 걸 칭찬하는 말은 싹 거두게. 응? 자네들 같이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누군들 가슴 아파하지 않겠나? 정치위원 동지를 놓고 봐도 그렇지. 당장 애기 아버지가 될 사람이 아 또 먼 길을 떠났으니.
3: 아주머니, 그이가 회를 끝내고 돌아오면 마침 애기를 보게 돼요.
1: 아, 그래.
0: 후미는 이제 자기가 어머니로 된다는 행복감에 잠겼다. 그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작은 생명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자의 외침 소리가 뜨락에서 들렸다.
2: 어머니! 탄장이! 우탄장이 왔어요!
1: 뭐? 우탄장? 아이고!
0: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우탄장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어머니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인사했다.
4: 아주머니, 안녕히 계셨습니까?
1: 예, 예. 아유, 어서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4: 네.
1: 자요.
0: 어머니는 서둘러 대답하며 집안으로 청했다.

0: 우탄장은 들어와서 정치위원 동지의 아내 후민이 구들에서 내려서는 걸 말렸다.
1: 내려서지 마오. 난 걸상에 앉으면 돼요. 어떻소, 호동무? 몸은 건강하오?
2: 예, 마음 넣으세요. 아주머니가 보살펴주고 있으니 아, 제 집보다 훨씬 나은걸요.
3: 아유, 무슨 말을.
1: 아주머니는 칭찬이라면 칠색이군요. 나는 여기 오기 전에 아주머니의 그 성미를 알았답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닮는다고 덕강이가 바로 아주머니를 꼭 닮았거든요.
3: 아유, 그 애야 집에선 철부지였는데요. 그래도 단장이랑 아무도 옆에서 이끌어주었죠.
0: 어머니는 얼굴을 약간 붉히며 조용히 웃고는 말을 이었다.
3: 저 단장, 당신께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으다.
1: 무슨 일입니까?
3: 바로
0: 어머니는 주저했다.
1: 뭡니까, 아주머니? 마음 놓고 얘기하십시오. 호민 동무도 남이 아닙니다.
3: 아유, 아유, 그런 게 아니우다.
0: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가는 소리로 물었다.
3: 아유, 저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어보자니까 못합니다만, 저, 만약 그 애가 거기에 들지 못했다면 통 마음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난 우리 덕강이가 당원인가를 물어보려고요.
1: 그겁니까? 아주머니, 왜 본인에게 묻지 않았어요?
3: 아유, 아, 물었수다. 아, 그 애가 통 말하지 않더군요.
1: 그 녀석이 비밀 지킬 줄을 아는데. 아주머니, 마음 푹 놓으십시오. 제가 알려드리지요. 그는 벌써 됐습니다.
3: 아, 예. 아휴, 그럼 한시름 덜었구만요.
0: 어머니는 기쁨으로 하여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옷자락을 들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3: 단장이 이 늙은 걸 믿어주니 고맙습니다. 걱정 마시오. 다른 사람이 몰라야 할 일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리라.
2: 오라요, 아주머니.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0: 후미는 믿음에 넘친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3: 아휴, 아 참 그만하게. 어서 식사를 해야지.
0: 어머니는 밥상을 들여놓으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탄장도 일어났다.
1: 아주머니, 저는 그저 보고하면 그만입니다. 밥은 먹지 않겠습니다.
3: 아이고, 아, 당신들은 다 똑같다니까. 응? 내 보기엔 탄장인 당신부터 그런 규율을 없애야 하겠수다. 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의 의견이 이만저만이 아닐 겨우다.
1: 아니, 아주머니, 그거야말로 제일 중요한...
3: 아유, 대수다, 대수다. 아유, 빨리 오시오.
0: 드라마 숨바귀꽃 3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구세계 맞서며
4: 희강산을 생 베이징시간 8:00
5: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